나라를 잃고 빛을 기다리던 마음 이야기하니까요. 성경 속 히브리 백성들이 떠오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가슴 아픈 역사가 있죠. 하루아침에 머나먼 타국에 끌려간 이들은 고달픈 노예 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강가에 앉아 고향을 그리며 울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도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의 노예들의 합창이 바로 이 애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죠. 잃어버린 고향과 빛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들의 눈물이 우리 민족의 아픔과 겹쳐져서 더 뭉클하게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해방된 사람임을 선포하며 듣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리고 마커스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찬송가,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찬송가 한웅재의 목소리로 함께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어 찬양과 민유경의 연주 찬양 전해드리면서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승희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에 다양하고 은혜로운 찬양들과 함께 하시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썸머 스페셜 출발합니다.

0: 빗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0: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1: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2: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걱정과 근심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양현민, 진행의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샬롬.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오늘도 마더와이즈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원한 식탁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식탁에서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목소리와 그분들이 직접 소개하는 찬양을 들어보는 인터뷰와 찬양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근래에 기억나는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소중한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나의 최애 찬양곡은 어떤 곡인가요?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문자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의 지난 방송들이 모여있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인터뷰와 찬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내와 중학생 아들 한 명과 살아가고 있고 직장에서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가정에서는 믿음의 가장으로, 교회에서는 예배하며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 힘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입니다. 이 찬송은 힘들거나 마음이 지칠 때마다 자주 부르게 되는 찬송입니다. 삶이 순산할 때보다 어려울 때 이 찬송의 가사가 더 깊이 와닿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임도환입니다. 저는 요즘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곡을 자주 듣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기타를 치다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은 경쾌한 기타 멜로디와 피아노 선율로 인트로가 시작되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처럼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제 마음속을 채워주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얻는 진정한 기쁨을 알려주었습니다.

0: 한양으로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6살 황신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랑은 무화과 나뭇잎이 바래고입니다.
2: 이 찬양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3: 하박국 찬양이라서 유치원에서 이거 영상도 봤었고 이거 노래도 들어봤었어요.
2: 그래서 요즘 뭐 재밌는 일 있나요?
3: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거.
2: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도 있어?
3: 동생 생기게 도와주세요.
2: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중3 두 아들 키우는 엄마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뭔가 다 마련해주고 만들어서 아이를 도와준답시고 끌고 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었는데, 요즘에 이 시기가 닥치고 보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기도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따뜻한 밥 해주는 거,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아이가 성실하게 해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짜 맡긴다는 거, 온전히 맡기는 게 뭔지 저는 이제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잘 성장해줘서 고맙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키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엄마는 불안함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지만 걱정하기보다 기도하려고 해. 너희를 늘 응원하려고 한다. 고맙고 사랑해. 제가 소개하고 싶은

저는 5살, 6살 손녀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6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시간도 보낼 뿐만 아니라 손녀들하고 아주 정말 옛날 아들 키웠을 때 그 마음 그대로 거기에 더 플러스 되어서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고 그렇게 재미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나누면서 회복되는 시간을 경험하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나누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가족 식탁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 사랑하시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손녀들한테 이 찬양을 불러줘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너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 전해주면서 그 찬양을 함께 불러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다양한 가족들의 목소리와 또 소개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 찬양의 식탁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의 근황을 물어보고 또 요즘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함께 경청하고 진솔하게 나누는 따뜻한 가정의 식탁을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주시면 그동안의 마더와이즈 방송이 모여있는 마더와이즈 유튜브 채널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한없는 사랑이 생명보다 더 귀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내 손을 들어 올려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 4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받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하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자님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2: 신약성경의 요한사도의 서신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양에서보다는 깊이나 내용면에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바울사도의 서신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이나 계시록에 비하면 작은 분량이지만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깊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 서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도 같은 요한의 저작의 기록임에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면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당시에 영지주의를 경계하는 데서 그랬겠지만 영혼 속에 계시다가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 계시록은 말세의 신비를 그림처럼 보여주면서 인류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약성경에 가장 많은 서신들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전달할 수 없는 또 다른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데서 문체나 구성은 바울보다 단순하지만 그 나타내고자 하는 진리는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나 또 요한 두 사람의 하나님의 사도로 불림을 받은 형편이나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직접 불림을 받은 요한은 갈릴리 어부로 따르라는 베드로와 함께 마태복음 4장 21절이나 또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3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훈련받은 일꾼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은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 직접 부르심을 받은, 물론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하신 것을 나름대로 또 성경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서신들을 쉽게 표현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사랑의 편지 혹은 진리의 편지라고 읽었습니다. 또 요한 서신의 특징대로 빛, 생명, 사랑이라는 표현이 가장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빛이나 생명이나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연결이 되고 어둠이나 죄와는 관련을 가질 수 없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 요한서신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사랑, 명사나 동사, 그리고 복수형으로 모두 이 짧은 서신에 53회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가페, 아가파오, 아가페토스, 예. 사실에 있어서 요한사도 자신을 복음서에서 보는 대로도 예수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으로 또 사랑의 사도로 스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요한복음 13장 25절에 요한복음에 또 보니까 사랑하시는 이라는 표현 요한복음 19장 26절이나 20장 2절 21장 7절 21장 20절 사랑하시는 사랑하던 이렇게 자신이 쓴 글에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음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독특하다는 거지요. 이 요한일서의 또 다른 특징적인 표현 하나가 사귐입니다. 쉽게 얘기하는 교제죠. 교제, 코이노니아. 사실 사람들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에 익숙한 사람들로 빛이신 하나님께 나설 수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만 거지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오신 예수도의 구속의 은혜를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고 요한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어둠의 하수인들이 된 인류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전체 구성 속에서도 이런 이치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은 1장 1절에서 2장 28절은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 나눔이 가능한 교제의 근거 그리고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9절에서 5장 21절은 교제의 실제적인 행위들로 영적 교제의 실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분을 해보면 1장 1절에서 2장 15절까지는 사귐의 조건입니다. 성도들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조건이죠. 그리고 2장 16절에서 28절은 사귐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과 영지주의와 경계들을 지적하고 있죠. 2장 29절에서 5장 4절은 사귐의 특징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 그리고 5장 5절에서 21절은 사귐의 결과를 말합니다. 물론 이것과 다른 구조로 나눠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시에 교회와 신앙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교회 밖으로는 영지주의를 경계하고 안으로는 형제 사랑을 당부하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그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과 사귐이 가능하고 이것은 적어도 하늘의 천상에까지 미래의 새 예루살렘에까지 사귐이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공적인 편지임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왔던 바울사도의 서신들과는 다르게 또 당시에 일반 서신들과는 다르게 시작 부분이나 끝부분에 문안 같은 것이 없는 것과 마지막 부분에 축복이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것으로서 이 서신을 다 말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바로 이 요한일서의 서론이면서 전체를 마치 집약해놓은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입니다. 이 말씀에는 한 구절 속에 영원과
현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신의 영역의 신비는 깊은 경지에 지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접할 수도 없다는 기원전 4세기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물의 제목에서 유래했던 형이상학이라는 이론이 신앙 속에조차 들어와 영주주의 같은 이론에 뒤섞여서 거룩한 신은 절대로 사람이 만나거나 대면할 수 없다는 이론이 유행하는 가운데 당시 그리스도의 교회 논리는 그런 이론과는 너무나 다른 사실적이고 체험적이라는 사실을 이 요한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과의 만남은 이론이나 꼭 신비한 게 아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런데 여기 물론 태초, 아르케 이것은 우리가 시원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또 생명, 조예, 육신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고 그 다음에 말씀, 로고스, 플라톤은 이디아라고도 했지만은 절대자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낱말들이었고 어쩌면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이에요. 시작 부분과 다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영원 속에서 육체로 오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진 육신의 오감, 오감이 뭡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혀로 맛보는 미각, 또 만지는 촉각, 이 다섯 가지 감각 중에서도 가장 분명한 세 가지 감각, 듣는 것, 그 다음에 보는 것, 만지는 것, 이런 경험한 사실적인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요한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 사도도 함께 경험한 사실임을 변화산에서 사건을 회고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후서 1장 18절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은 전혀 접할 수 없다고 하는 신비로 치부하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듣는 것보다는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면 실제적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증거가 이를 더욱 분명히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하셨고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후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도 제자들이 믿지 않자 나타나셨음에도 믿지 않자 하시는 말씀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에 확인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10개월 동안 자라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3절에 성인이 되시고 한결같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속에 와 계셨지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행하셨던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기적들은 역시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1절 하반절. 이 고백이야말로 구만리 장천에 계신 사람들과 관련 없는 신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호흡하시고 잡수시고 기뻐하시고 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하셨던 주님을 옆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역사들을 보고 친히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만졌던 사실적으로 함께 움직였던 분이심을 확인해주고 있는 요한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여기서는 영원 속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1절에서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분이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에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이유는 한결같이 신은 어떻습니까?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는. 왜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노밖에. 한결같이 진노하는 신의 그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제사하고 섬기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종교행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을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역사 속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신하고 다르죠. 범죄한 사람임에도 진노하고 형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살리려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죄 많은 인생으로서는 얼마나 감사할 이유가 됩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생명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했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중략을 하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의 출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땅에서 난 존재라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2절 중간에 그랬습니다.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의 본체가 되셔서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기 때문에 증언하고 전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사건을 직접 본 사람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주셨던 같은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사도들이 본 것과 같은 생명의 사건을 우리 삶 속에 일으키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역시 이러한 생명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같은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던 요한처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럼에도 문제는 그 본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치 못한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고 줄이거나 확대시켜서 증언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본 것의 앞뒤를 모두 잘라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을 증언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래와는 전혀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증거가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은 그 본 것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마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는 내용과 꼭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에서도 같은 증언을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5절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영원한 영광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도, 육신을 입으신 예수도는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임하신 육체를 입으신 자체가 우리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요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험을 가진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 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같은 당부를 주고 계십니다. 이 2절에도 중요한 동사 3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도 전하노니 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본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생명을 맛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요한과 같은 도전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같은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을 가진 개인 속에서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하는 교회 속에서도 봐야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생명의 능력을 창실한 교회들이 그런 생명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의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풍성히 주셨고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끼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3절, 4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벌써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여기서 생명을 보고 들은 자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 간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 자주 쓰이는 표현이 또 하나 나타나고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과 사귐에서 코이노니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도는 물론 성령과의 사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도 요한은 자신과 함께 사도들이 함께 보고 들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귐은 이 세상에서의 사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까지 연결되는 귀중한 영적인 이치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눔 누림이라. 이 3, 4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이죠. 결국 생명의 역사를 보고 듣고 다시 전하는 것은 그 생명이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처럼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임을 증거하고 그 자신들의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교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영원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성령과의 사귐이 됨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어쩌면 유대인의 사도인 요한은 바울과 다르게 이 고백 속에서 예수도를 직접 본 경험이 없는 우리와 같은 이방 세계의 기도인들에게 주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한 것이죠. 결국 직접 예수도의 생명의 역사를 본 사람들의 책임은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같은 생명을 누리도록 생명을 전하는 귀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않으면 전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이어지는 복음의 행보에서 당연히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이 또 그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은 단순히 의무나 책임에서 끝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도의 생명의 신비는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나 성령을 통하여 경험한 사람이나 다르지 않은 생명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는 확인은 자신들이 경험한 같은 질의 생명을 함께 경험하는 교제, 즉 사귐을 위해서라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는 확인입니다. 즉 요한을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하늘에 신령한 생명을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란 가르침과도 같은 교훈입니다. 이제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불가능했던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신령하고 새로운 사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신령한 기쁨인 희락을 결과하게 됨을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까지는 부정적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우리의 운명의 변화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의 심령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김으로 얻어지는 것은 평안과 기쁨이고 겨우가 아니라 넘치는 상태로 채우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당연한 것이죠. 예전에서는 삶이 생각할 때마다 억울하고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생각할 때마다 슬프고 어두웠는데 광명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사랑의 십자가를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거저 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입장이요 그 서신을 읽고 있는 우리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듣고 보고 만지듯이 실제적인 사귐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좀 가까이 들리지 않습니까? 가까이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영원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계시다가 오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도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성령과 더불어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적 사귐이나 예배와 삶이 지체 간의 교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도와 성령과 더불어 사귀는 귀한 교제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이 교제는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우리 각자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바라면 어떤 이유로 이 교회 속에 함께 포함되고 하나가 되었든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좇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넘치도록

0: 교회 속에서 누리고 또 이 나눠진 기쁨을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이 행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처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자님을 통한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10-3589-0675번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Kama.
1: 신사 숙녀 여러분, 쉼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쉼표, 찬양사역자 정잘해입니다. 초행길을 갈 때 계속 의심을 합니다. 이 길이 맞나? 내비를 켰는데도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잘 가고 있는 거 맞지? 과연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차 타고 가는 길도 이러는데 우리의 인생길, 이런 질문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주님, 저 잘 가고 있어요? 의심 많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확신 가지며 찬양으로 출발해볼까요? 토브워십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홀리원의 주는 나의 목자,

우리는 현재 성화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성화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자면 중생된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죄의 오염을 점진적으로 제거하여 완전 성결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간 의식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인 활동. 쉽게 얘기하자면 옛 사람이 죽는 것, 즉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성화중, 성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성화중에서 고등학교를 가려면 어디를 가야 하냐? 견디고 또는 버티고 이기고를 다니다가 대학교를 또 어디 가냐? 바로 성령 충만한 데. 박수 한번 주시죠. 야, 잘해야 진짜 애쓴다, 진짜. 오늘은 성화로 가는 길에 잘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순간 올라오는 화가 뒷걸음치게 만들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주춤하고 반복되는 뒷걸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지친 손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주시는 주님의 따스함 오늘도 느끼셨나요? 느끼셨다면 부르의 명곡 정자레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과 함께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하시죠.

여러분은 어릴 때 놀던 놀이 중 어떤 놀이가 재미있으셨어요? 저는 고무줄과 공기놀이를 엄청 했거든요. 그때 아이들과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했던 놀이들이 종종 떠올라요. 신체에도 두뇌에도 좋은 놀이들. 최근 아들, 딸은 공기를 발견해서 신기해하며 놀고 있습니다. 저도 공기 실력을 키우겠다고 학교 끝나자마자 얼마나 많이 했던지. 반에서 손꼽는 실력자였는데 지금도 그 실력이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우리 아들, 제 공기 실력을 보더니 신기해하며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질문이 쏟아집니다. 답은 연습만이 살 길이야. 엄청 많이 해야 돼. 나도 엄마처럼 잘해야지. 나를 닮았는지 안 지나서

있을까? 어딜 나갔다가 주차를 하려고 하면, 아, 맞다! 집에서 공기해야지! 깜짝 놀래켜요. 집에 와서 공기와 씨름을 합니다. 아, 진짜. 1단계에서 제일 못하네. 왜 이렇게 못하냐. 좌절. 언제까지 1단계야? 짜증.

놀이를 하는지, 감정 놀이를 하는지 정말 난리였어요. 보고 있는 엄마로선 아들이 좌절하고 슬퍼하고 짜증낸다고 안타까워서 이제 그만해 라고 할수 없었던 건 실력을 키우고 싶어하는 아들의 목표와 실력을 키워서 엄마를 능가하길 원하는 저의 마음이 같이 공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겠구나. 예수님 닮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수없이 고백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그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이 공존해서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야 목표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아이를 키우며 아버지의 마음을 배웁니다.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천국으로 가는 우리를 보며 이러실 것 같아요. 이 찬양처럼요.

박종호의 축복하노라, 옹기장이의 예수 닮기 원해, 조수아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보내드렸습니다. 왔어요, 왔어. 즐거운 암송 시간.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따라해보세요. 두 번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연결해서 세 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무나도 무더웠던 여름. 사랑하는 아들, 딸이 붙어 있어도 좀 떨어져 봐. 너무 끈적거린다. 그러나 37도가 넘어도 길거리에서 안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누굴까요? 그렇죠. 연인들이에요. 차 안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늘막도 없는 땡볕 횡단보도에 서서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저도 그랬겠죠? 그러게요. 사랑에 빠지면 극한 더위, 추위 다 필요 없습니다. 더워도 붙어 있어, 추우면 춥다고 붙어 있어. 어쩌면 그때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우리의 인생길, 극한 더위와 추위를 만납니다. 그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절실하게 매달리고 가까이 가니까요. 그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극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뒤돌아보니 극한 더위 속에 구름기둥이 되어주셨고 극한 추위 속에 불기둥이 되어주셨던 주님을 느끼게 되며 짙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걸어온 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린 은혜 속에 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사랑에 빠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최고로 사랑받는 법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게. 어머, 너무 달달해. 한도 초과다. 저는 오늘도 한도 초과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요.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게요. 오늘도 한도 초과 사랑으로 주님께 사랑을 잔뜩 받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인생의 닫힌 문을 만날 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멈춘 건가?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정말 나는 실패한 걸까요? 책 하나님의 손길에선 사람의 시야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좋은 조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저 스스로 닫힌 문으로 여기고 절망한다는 건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의 길을 친히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상처 없는 복을 바라는 우리에게 상처를 딛고 회복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85장 Jesus the very thought of thee 영어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닫힌 문 가운데 하나님만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녀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인생의 닫힌 문을 만날 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멈춘 건가?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정말 나는 실패한 걸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사람의 시야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좋은 조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저 스스로 닫힌 문으로 여기고 절망한다는 건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의 길을 친히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상처 없는 복을 바라는 우리에게 상처를 딛고 회복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6603번님,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저의 여동생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짝을 찾도록 열심히 가족들과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는 게 참 멋지십니다. 가족들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예부터 도움 되시고 찬송가 71장 초롬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찬송가 69장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올려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메들리 찬송 리컬러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가 84장 강찬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찻도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인생의 닫힌 문을 만날 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멈춘 건가?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정말 나는 실패한 걸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사람의 시야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좋은 조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저 스스로 닫힌 문으로 여기고 절망한다는 건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의 길을 친히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상처 없는 복을 바라는 우리에게 상처를 딛고 회복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범한 일상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자유란 마음껏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자유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을 맞아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받은 이 자유를 선하게 사용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We Love의 세상 가운데 소망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광복절인데요. 이렇게 광복절을 맞을 때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았던 이런 분들, 독립운동가들 특별히 떠올리게 되는데요. 당시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믿음은 나 하나 잘 살아가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나라와 내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삶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세상을 위해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찬송가를 준비했는데 이 곡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삼천리 강산을 위해 일하러 가자 봉사와 나라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의 작사가 기독교 독립운동가 남궁옥 선생님이 또 작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앙과 애국 정신을 함께 드러내는 그런 찬송인데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고 이어서 송정미 사모님의 빛나고 높은 보좌와 또 옹기장의 찬송가 메들리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지현우 목사님의 책 가정영성학교 중 한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권위적인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고 성경 구절을 동원합니다. 위선적인 부부는 서로의 허물을 공격할 때 성경을 인용해

상처를 후벼 팝니다. 가정에서 이런 방식이 굳어지면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당신은 맨날 성경 말씀대로 안 살면서 교회는 뭐 하러 가? 기도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면서 이게 무슨 신앙인이냐?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노자는 결국 말씀 자체를 혐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려고 들려주시는 따뜻한 음성이 아니라 부모의 억압적인 잔소리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길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죄책감을 후벼 파는 심판의 손가락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누군가를 지배하고 찌르기 위해 휘두르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으로 포장한 자기의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예라모십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더 라이트워십의 예수 따라가며, 그리고 땡스기빙 밴드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현호 목사님의 가정 영성학교 책 중에 한 부분 낭독해 드렸는데요. 전 이 책에서 특히 마음에 남았던 건 말씀이 먼저 나를 향해야 한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내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이 먼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좀 들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에게 이걸 좀 들려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이걸 깨달아야 하는데,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말씀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아이에게 원하는 그 모습을 내가 먼저 실천을 하면 그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다라고 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물론 나오지만 가정의 신앙은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서 잘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고 저도 좀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계속 찬양 이어드립니다. 히즈윌의 사랑은 주께 속한 것, 하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신윤원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죄 많은 이 세상은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오늘은 광복절 기념일입니다. 기독교에는 복음의 국경이 없지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자기의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애국운동에 앞장서 왔죠.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에스더, 예수님도 사도 바울까지도 모두 자신이 태어난 땅,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두란노 경배 찬양 음반에서 들으시는 내 안에 사느니.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창문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나의 조국, 나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다 자기 나라 백성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능력있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살펴보니 포로로 잡혀간 나라 중에 중요한 지위에 올랐던 것을 볼 때 탁월한 실력을 지녔던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가 했던 일은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왕이 독살당하지 않도록 먼저 술 맛을 보는 일인데 사실은 단순히 술 맛을 보는 일이라기보다는 왕의 모든 정책에 관여하는 왕의 신뢰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접근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웠죠. 그는 반대자들, 예를 들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지녔으며 스스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헌신하도록 가르쳤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비록 포로 생활이고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좋은 지도자, 애국자였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히즈윌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였습니다. 크리스천의 애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느헤미야이죠.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와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그곳 사정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조국의 동포들이 환란당하고 능욕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불타버렸다는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조국을 위해 울고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애국하는 모습

조국으로 달려갑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가 되어갔지만 그곳에서 벼슬 하고 출세해서 왕의 신임을 받고 왕궁에서 일하는 잘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조국으로 돌아가 조국을 위해서 일하며 동고동락하며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애국해야 할지 살펴보려 합니다. 찬양 들으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찬송과 베스트 음반에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송 이어 들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관해 남탓만 하지 말고 현실에 대해 자신의 책임감을 스스로 느끼며 자신을 오히려 책망하고 울 수 있어야 진정한 애국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나는 느헤미야는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비판과 욕하고 수군대는 일에는 능합니다. 자신의 신상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이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며 금식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방은미님의 음성입니다. 금가은 나 없어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광희님 음성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은 첫째, 울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였다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은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일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것이 큰 의미로 애국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직장, 사회와 국가, 교회에서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형제로서의 자신에 맡긴 위치와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사시는지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일제에 항거하다가 총탄에 쓰러진 사람들만 애국자로 알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어간 선열들만 애국자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은 훌륭한 삶을 사신 특별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름도 빚도 없이 자기에 맡겨진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역시 애국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진정한 애국이죠. 천국 백성임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그래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어떠한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 아멘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결국 크게 볼 때 나라 사랑이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찬송가 580장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8월 15일 오늘 광복절 그리스도인의 애국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라.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끝 찬송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시와 찬미 앨범 중에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 나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것, 자유라고 하죠.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날 깨어있는 민중들은 그 자유를 만끽했을 겁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자유는 이제 그 가치를 잊을 만큼 일상이 됐죠. 하지만 자유의 가치를 왜곡하는 이들과 북녘의 동포들이 있어 안타깝고 때로 가슴이 저리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다만 힘쓰고 애써 기도드릴 뿐입니다. 한 줌 위선된 자들의 폭압이 크게 달할지라도 성도의 기도는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 이루어짐이 더디게 여겨지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이룰 것이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날까지 중보 기도를 쉬지 않으리라 함께 다짐하는 광복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아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최명신님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어서 위클레시아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연은요, 6314님 사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후 구역 가족들과 먹으려 반개탕을 미리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 못 오시는 권사님께는 가정신방 겸 만들어 배달가려 합니다. 은혜로 삶을 함께함에 기쁨이 넘칩니다. 네, 야, 이게 성도의 기쁨 이런 것 아니에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요, 복이 아닙니까? 이런 행복을 함께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뭐 점심 도시락을 나눠준다, 그런 좋은 일들 많이들 하잖아요. 우리 세상 사회에서도. 그리고 뭐 쭉 줄 서서 이렇게 무료로 급식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착한 일들을 하시는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이고요. 아, 그리고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방개탕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누는데 그 누구와 함께 나누고 있나요, 지금?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이 느낌은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 아마 나이 드신 권사님 같은데 신방 겸 그 이제 해들고 가는 거죠. 권사님도 얼마나 반가울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권속도를 살피는 이 손길들, 이 발길도 얼마나 복된 것이며, 그렇게 또 나누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또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이런 모습들이 막 머리에 싹 그 떠오르면서 눈앞에 선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복한 마음들, 표정들이 제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붙들고 한참 읽고 또 읽고, 정확히는 이제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죠. 구역? 그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제 소그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그룹 중에 명칭 중에 하나가 이제 구역인데, 내가 사는 그곳 근처에 이제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제 구역을 이루죠. 그래서 그 이제 같이 예배도 하고 뭐 구역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 그 이제 같이 먹으려고 방개탕을 비리면 이 더운 날씨에, 네, 이게 전혀 이게 힘들다는 내색이 없지 않습니까? 그 행복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일 이제 못 오시는 권사님, 그 가정 신방염 만들어서 이제 배달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은혜로 삶을 함께함에 기쁨이 넘칩니다. 예, 이 일 자체가 은혜의 일이고요. 이런 삶을 사니 기쁨이 넘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니, 성도로서 함께 사니, 천성길을 함께 가니,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니 기쁨이 넘칩니다. 야, 이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방송 가정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찬양 두 곡 띄워드릴게요. 조찬미님의 같이 걸어요 먼저 듣고요, 정다윗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네, 저와 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손바닥을요, 쫙 펴세요. 갑자기 깜짝 놀라셨다고요? 네, 지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손바닥 하나,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손바닥을 쫙 펴보세요. 그리고요, 엄지손가락으로 검지에 갖다 대보세요. 그리고 중지에 갖다 대보시고요, 엄지손가락을. 그리고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하나씩 붙여보세요. 네, 잘 되시죠? 쉽죠? 그런데 이게요, 인간만이 할수 있는 동작이랍니다. 도구를 사용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구조라고 하네요. 땅을 다스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이렇듯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진정 은혜입니다. 윤형주님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은거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8월 15일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광복절이지요.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아주 기쁜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쁜 날, 광복절에 대해 찬양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나의 기쁨이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나의 기쁨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 찬양을 듣기 전에 광복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었지요. 광복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 중에 한자를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요. 한자를 잘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말할 때 머릿속으로 한자를 그려보세요. 광복은 빛을 뜻하는 한자 빛광자와 되찾다, 회복하다의 의미가 있는 회복할 복자가 사용된 말이에요. 즉, 빼앗겼던 나라의 빛을 다시 되찾은 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와, 정말 기쁜 뜻이 담겨있는 말이지요.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에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자유롭게 우리말, 우리 이름도 사용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분의 수고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나라를 되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 우리 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멋진 나라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 나라의 빛을 되찾은 기쁨을 생각하며 8월 15일 우리 조상들이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를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대한독립 만세!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방송도 듣고 지나간 역사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친구들 어때요? 광복절의 의미를 알게 되니 이렇게 멋진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지요. 우리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첫 곡으로 들었던 나의 기쁨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조선이 독립 후기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여러분께서는 지금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인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나의 기쁨이 찬양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저 성벽을 향해 그리고 내주는 강한 성유 이렇게 듣고 왔는데요. 이 찬양은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불렸던 찬양이에요. 광복절을 맞아 찬양 중에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았을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기쁜 마음 가득 담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로 해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엔젤스 합창단의 이 땅을 자유케 하리라. 키즈벤처의 나는 자유해 예. 엔프레이즈의 죄에서 자유를 예수님 찬양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죄어른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광복절을 맞아 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함께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찬양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넘쳤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날마다 가득하고 소중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음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내 마음 기뻐 기뻐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한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보르네오 섬에 자라는 네펜세스와 북미 대륙의 시라세니아는 대표적인 식충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네펜세스는 아름다운 꽃과 화려한 모습으로 벌레들을 유인하죠. 벌레들은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지만 네펜세스가 분비하는 소화액에 의해 벌레들은 녹아버리고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되고 맙니다. 한편 시라세니아는 꽃이 아니라 잎에서 달콤한 꿀을 내뿜어 벌레들을 유혹합니다. 벌레들은 그 달콤함에 이끌려 다가가지만 한번 빠져들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도 이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달콤한 것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매 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아름다운 찬양들 엮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찬송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1: 아니, 찬송가의 네. 말씀을 기준으로 된 찬송가가 있다면은 말씀은 영원하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은 반드시 역사가 있는 거죠. 시편이 150편인데 그게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요. 말씀에 근거한 찬양 불러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지는 게 찬양인데 오늘 작곡가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래된 찬송일수록 세대를 넘어서 계속 불려지는 찬양 그러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죠.
0: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들이 참 많으실 텐데 어떤 찬양들 좋아하실지도 궁금해요.
1: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내 제일 먼저 배운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0: 아멘. 말씀하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여러 은혜로운 찬양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찬송의 가사들,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시편 보면 150편이 있는데 거기다 뭐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아침에도 찬양, 점심때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참 찬양으로 계속 연결된다면은 참 복된 삶이죠. 어떤 난관이 온다 하더라도 참 찬양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정말 우리가 소망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이 찬양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찬양들 띄워드리고자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아무리 높고 굳게 닫힌 장벽이라도 라디오 전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못하는 캄캄한 먼 땅, 북녘의 들녘과 골방 안까지 하나님께서는 전파라는 아름다운 통로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광복과 분단 40주년을 맞이했던 1980년대 북녘 동포들과 공산권 성도들을 위해 전파의 길을 넓히며 뜨겁게 기도했던 극동방송의 북한 선교 역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고 나누는 복음의 기별이 얼마나 소중한 기도와 눈물 위에서 싹트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이 공산권 선교에서 큰 공헌을 하고 있음이 밝혀지자 1980년대 초반에는 각 교회와 선교단체들로부터 공산권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습과 방송이 공산권 선교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알기 위한 초청이 쇄도했고 공산권 선교 세미나가 계속해서 열렸습니다. 첫 회는 1980년 9월 18일에 발족한 운영위원회에서 전국의 중진교육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1982년 11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도고 온천에서 제1회 공산권 선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때 강사로는 방송사의 주선으로 국내 이산가족과 연결돼 귀국한 심양 섭탑교회 김영애 집사님과 대련교회 백운창 집사님이 참석해 생생한 증언으로 참석한 지도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백 집사님은 수십 년 만에 한국에 와 방송사를 제일 먼저 찾아와 이 방송 때문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제2회 공산권 선교 세미나는 1983년 11월 28일 워커힐 호텔에서 교계 중진 목회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문화혁명 당시 온갖 박해를 당한 제중동포 김하선 장로님이 참석해 중공신자들이 받은 고난을 증언해 줬습니다. 제3차 세미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됐습니다. 1984년 11월 19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낮에는 각 교파 여전도회 연합회 임원들이 저녁에는 직장 신우회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극동문제연구소장 강인덕 박사님과 유진벨 재단 대표로 북한을 드나들었던 스티브 린턴 박사님이 강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세미나에 대해 교계에서는 그동안 막연하게 들어오던 공산권 선교회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돼 감격스러웠다. 방송사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같은 세미나를 자주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극동방송은 1985년을 북한 선교 중점 방송의 해로 정했습니다. 1985년은 광복 40주년이기도 하지만 민족 분단 40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이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 북한은 중국이 채택한 개방 정책의 영향으로 크게 변하고 있고 북한에는 참된 의미의 기독교인과 아세아 방송, 극동방송 청취자가 다수 있으며 북한 선교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어 북한 선교 중점 방송의 해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선교 연구 자료집 주여 40년이 되었나이다를 발행했으며 이 자료집의 부록으로 남북한 사전에 종교 어휘 풀이 비교를 실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북한 선교에 중점을 두는 방송을 위해 2월에는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공산권 프로그램 제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차는 스티브 린턴 씨가, 2차는 북한 이주자 4명이 각각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봄 프로그램 개편도 자연스럽게 북한 선교에 초점을 맞춰 실시됐습니다. 또한 공산권 방송

제작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는데요. 제1차 연구회에서는 유출한 아나운서가 공산권 프로그램 제작의 일반적 자세를 주제로 발표했고, 제2차는 이동진 아나운서가 남북한 언어 비교 이질화 현상 연구, 제3차는 박승배 아나운서가 북한 청소년 연구와 프로그램 제작, 제4차는 한영호 아나운서가 북한 여성 연구와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제5차 연구회에서는 오승수 아나운서가 칼 마르크스의 사상과 생애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의 실태, 특히 기독교 위장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고 귀순자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북한 지역에서의 수신 상태를 재확인하는 한편 중공교포들을 통한 북한 선교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북한 선교 중점 방송의 해에 걸맞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한 해였습니다. 한편 북녘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1980년에 복음의 메아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5시 45분부터 6시까지 15분간, 주일에는 북방 동포에게 프로그램이 같은 시간에 편성됐습니다. 북한에서의 수신 청취 시간대는 아니지만 1984년부터는 주일 오후에 생명줄 던져 프로그램을 편성해 탈북 출신 장로님들의 증언을 대담 형식으로 진행했고, 1986년 봄 개편부터 이를 더욱 강화하며 공산권 선교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켰습니다. 특히 1987년 4월 5일 봄 개편부터는 한국어 방송 시간이 14시간에서 16시간 30분으로 늘어났는데요.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2시간씩 북한 집중 대상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북한의 생활 구조와 지하 교인들의 실정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끝에 이 시간이 북한 주민들, 특히 지하교회 교인들이 방송을 청취하기에 가장 편리한 시간이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서에 심야 방송 허가를 신청해 그해 2월 허가를 받아 마침내 심야 방송 전파를 쏘게 됐습니다. 이때 한밤의 명상, 나의 살던 고향, 내 영혼의 노래, 주여 언제까지이니까, 방송 성경 강해, 라디오 예배 등의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아침 방송은 북한 동포 대상 선교 프로그램인 아침 해가 돋을 때를 기존의 새벽 5시 30분에서 5시로 30분 앞당기면서 1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해 10월 11일 단행된 가을 프로그램 개편에서는 새벽 0시 45분부터 1시까지 안효환 목사님의 수기 낮은 대로 임하 소설을 연속 낭독 방송하고, 새벽 1시 30분부터 45분까지는 월남한 교육자나 교계 인사와의 대담 프로그램인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가 첫선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1988년 봄 개편에도 이어져 한밤의 명상을 시작으로 방송 성경 강해, 오늘의 찬송, 연속 입체 낭독, 한미음악선교회의 내 영혼의 노래,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그리고 새벽별의 노래 따라로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특히 매주 주일 새벽 1시 45분부터 2시까지 김영은 아나운서가 진행한 새벽별의 노래 따라는 북한의 주요 절기와 행사를 소재로 하고 북한의 사전유를 활용해 북한 주민들에게 익숙한 어휘를 사용해가며 북녘의 의식구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선교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원고는 한국선교문제연구소에서 준비해줬습니다. 또한 1991년부터는 광복 50주년 특집 프로그램으로 해방 이전 북한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들을 소개하는 북녘 기행 프로그램이 5년간 유관지 목사님의 소개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방송된 복음의 메아리는 새벽 시간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생방송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는 극동방송의 대북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수많은 제약과 장벽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닫힌 문을 여시고 전파를 통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북녘 땅과 땅끝 먼 곳까지 주님의 말씀이 닿아 소망의 꽃을 피우는 그날까지 방송을 통한 우리의 기도와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며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몹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 찬양의 동산 가족 모두는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가득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첫 찬양으로 소마트리오의 연주 찬양 준비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만택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도미노스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강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셔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와 헌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됨에 더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 축복이 거두어지지 않도록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안산시 밥창단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백투더바이블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에베네셀 하나님 워십 클래식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이전에도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 올려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은혜의 생수가 끊임없이

그의 삶에 제공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의 은혜,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가 15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혜와 나이의 상관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연령대의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1. 역경과 고난을 체험하고 극복한 적이 있다. 2. 어려서 고생을 했던 사람이다. 3. 생각이 개방적인 사람이다. 4. 창조적인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 5.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어떤 식으로든 경험한 사람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이 굳지 않고 점점 더 지혜로워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명철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보석과도 같은 경험이 될 텐데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겨내게 하시고 넘치는 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혜의 송과 욥기 28장은 말합니다. 광부들이 갖가지 채광기술을 고안해 지하 깊숙이 묻혀있는 광물들을 잘 찾아내듯이 그렇게 지혜를 찾을 순 없습니다. 지혜가 있는 장소, 거기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요. 게다가 지혜는 사고팔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최고의 보석을 총동원해도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데요. 최고의 금은보화, 그리고 희대의 장사슬로도 도저히 그 값을 매길 수가 없고 아예 매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인데요. 지혜는 소프트웨어고 우리는 하드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은 지혜로울 수 있지만 떠날 경우 어리석어지게 마련인데요. 지혜는 우리를 소유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지혜를 영구히 사유화할 수 없는데요. 지혜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잠언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혜와 육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 사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 솔로몬, 다니엘, 느헤미야, 바울처럼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얻는 지혜 때문에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찬양의 은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 33장 2절. 전도자이자 작가인 E.M. 바운즈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당신의 생각과 노력의 첫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머지 시간 동안 그분은 마지막 자리에 계실 겁니다. 라고 말이죠. 다윗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른 아침, 새벽에 구했습니다. 예수님조차 해가 뜨기 한참 전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내가 아닌 하나님을 주된 안내자로 모시고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 올바른 과정에 있게 됨이 분명합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힘과 보호하심, 구원의 능력으로 무장될 겁니다. 마음, 정신, 영혼 안에 깃든 그분의 음성이 다른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올라와서 우리의 걸음을 올바른 길에 머물게 하고 근심이나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흐트릴 겁니다. 주님, 매일 아침 제 힘이 되어 온종일 저를 지켜주소서.

미국의 치즈왕 그래프드. 그는 처음부터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차에 치즈를 싣고 다니며 팔던 가난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매일 아침 치즈를 팔러 나가기 전 하나님께 꼭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판매 전략에 대한 지혜가 생겨

사업이 번창하게 됐고 나중에는 수많은 트럭으로 치즈를 공급하는 치즈 왕이 됐습니다. 어느 날 그래프드는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지혜가 생겼고 그것을 그저 실천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죠. 또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릅니다. 라고 말이죠. 네, 세상의 지식이나 돈은 자신이 노력하고 공부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족과 교회와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방식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피조물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인 강함과 결단력과 부드러움과 긍휼을 반영합니다. 그분이 이 모든 특성을 우리에게 비추시기에 우리도 힘과 자비, 용기와 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우리의 정체성은 본래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당신을 지금과 같은 남자 혹은 여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분의 귀한 아들, 딸입니다.

향기로운 찬송 첫 찬양으로 열매 맺는 나무의 아버지의 형상으로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이 정한 기준에 부응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은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찬송 두 곡 연이어 함께 하고 올게요.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주성령 내 맘에,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영국 런던에서 한 상점의 점원으로 일하는 청년이 있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청년은 그저 주어진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청년에게 어느 날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이 영혼에 들어왔다.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나는 나의 인생이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 있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뒤에 먼저 상점의 점원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조금씩 아는 사람들을 이 모임에 참석시키며 주말에 함께 교재도 나누고 성경도

공부했는데 조지 윌리엄이라는 청년이 만든 모임이 지금의 YMCA가 되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의 삶의 작은 결심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짬짬이라도 복음을 위한 일에 사용하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구조 삼고 이은경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들으셨고요. 이전에 함께 하신 찬양은 Oh Lord, You are Beautiful, 아름다우신 주여, 어쿠스틱 워십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신화 콰이어의 아름다운 천국, 아이노 수합창단의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 두 곡 연이어 함께합니다.

주님 어떤 모습으로든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네, 하루에 10분이라도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겠지만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방송 선교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파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 극동방송과 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은기장의 하나님의 형상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진행의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어요?
2: 네. 이제 오늘부터 벌써 어떤 가을 느낌이 나고 또 다시 더워지긴 네. 하겠지만요. 네. 그냥 공기에서 무언가 다른 계절의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는 순간이 문득 있어서 조금 네. 센티해지는 그런 느낌의 날들을 네. 보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이 자결하던 이 태양도 점점 네. 저물어가는구나. 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시간 참 �빠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던 찰나에 네, 네. 아니 교수님께서 이번 주 주제를
2: 네. 오래된 것
1: 네. 오래된 것 네. 네. 이렇게도 주셔가지고 네, 네. 뭔가 새삼 뭔가 좀 그리운 것들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2: 네, 네. 저는 오늘 PD님께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음악도 고음악으로 준비를 했고요.
1: 네.
2: 피디님한테 먼저 하나 여쭤보고 시작하고 싶은 게 네. 피디님은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나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 나의 가치를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그쵸? 들어서 피디님 같아서는 어디에서 해설을 부탁하신다거나 네. 사회를 부탁하실 때 어떤 본인의 가치를 직접 말씀을 하시는 편일까요? 아니면 거기에서 제시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편일까요?
1: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제시를 하고 싶으나 네.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네. 아직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수준 경지는 네. 아직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겸손하게 네. 네,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 근데 참 그것이 터무니없게 결과가 나올 때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전적인 대가가 있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는 아, 나 말고 이 얘기만 따로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네.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그건 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의 그 어떤 매니저들께서 하시는 그쵸? 일들이니까 합하지 않겠지 싶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기준은 제시를 하되 거기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가 저의 경험에 의해서는 맞는 부분인데 그럼 우리가 누군가의 가치를 책정할 때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과도 반대의 문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를 하기도 하잖아요.
1: 그쵸.
2: 그 사람이 그만큼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화두로 던져드리고 싶은 게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게 금전인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열정페이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1: 그래요. 네. 속상하시겠다.
2: 열정페이를 네.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들 오늘 음악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오늘 주제로서는 좀 상상할 수 없었던 또 화두를 던져주셔서 네. 상당히 흥미롭게 시작하게 되는 네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찬송가부터 함께 나눌 텐데요. 네. 어떤 찬송가로 함께 할까요?
2: 찬송가는 오늘 31장을 준비했고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딸려있는 말씀은요.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는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합니다. 네. 객관적인 나의 지표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까지 뚫을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찬송은 제가 왜 선택을 했냐면요. 네. 평생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사명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이 나야 한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가치를 입증할 때 그것의 기준이 곳곳에 따라서 달라야 할까 아닐까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1: 네, 오늘 첫 번째 찬송과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네, 쉬운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함께 나누고 왔는데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곡으로 시작을 해보게 될까요?
1: 일단 곡보다는 악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코더가 연주하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0: 오랜만이다.
1: 네. 하은PD님 리코더 언제 잡아보셨을까요?
0: 글쎄요, 뭐 학창시절?
1: 그렇죠.
0: 네, 뭐 길어봐요. 중학생 때?
1: 그러니까요. 네. 보통 요즘 아이들은 수행평가라고 하죠.
0: 맞아요.
1: 음악 시간에 그때 어떤 곡을 리코더로 연주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리코더는 어린이들의 악기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문구점에 가도 팔고요. 굉장히 근거리에서 접하기 쉬운데 네. 여러분 바로 그 악기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실 파트이지만 클래식 리코더가 또 네. 있습니다. 저는 유학 가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그 리코더를 전공을 했을 때는 사실은 노래를 부르던 분이셨었는데 성대에 이제 결함이 조금 생겨서 방향을 틀다 보니 전통 이제 리코더를 공부를 하시는데 정말 음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구멍이 네. 한 열댓 개쯤 될까요?
0: 맞아요.
1: 그걸 가지고 반음, 온음을 다 조절을 하시고 우리가 흔히 보는 악기는 플라스틱 악기이지만 네. 전공자들이 쓰는 악기는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0: 나무로 되어 있어요?
1: 네, 그런 악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굉장히 쉽지 않을 파트인데
0: 그러네요.
1: 우리가 생각하는 동요의 음색 말고 네. 어떤 음색으로 연주를 할까를 오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바로크 시대에는요, 여러분. 정말 이 악기가 거의 주된 악기였고요. 모든 행사에서 쓰일 만큼 굉장히 중요한 악기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곡은 파헬벨의 캐논입니다. 가장 잘 아는 곡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악기이지만 사중주로 들었을 때 어떤 매력이 있을까?
0: 우와.
1: 그 옛날에는 이 악기들이 지금 우리가 대하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처럼이었다고 라는 느낌으로 감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리코더 4중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뭐라고 좀 느낌이 드냐면,
1: 네.
0: 그래도 어릴 때
1: 네네.
0: 좀이 악기를 연주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동심이 묻어나는, 네, 그런
1: 그렇죠.
0: 느낌이 들기도 하고.
1: 어머, 악기 소리 애기들처럼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0: 네.
1: 우리가 접한 시대는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는 악기로서 처음을 접했기 때문이죠. 근데
0: 네.
1: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대를 거쳐오면서 한 시대를 정말 아울렀던 그런 악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들었을까요? 왕관을 쓰고 계신 왕들. 그리고
0: 그쵸.
1: 정말 완전히 챙겨 입으신
0: 네.
1: 귀족분들. 근데 그분들이 들으시면서 웃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0: 네.
1: 굉장히 근엄하게, 아, 이렇게 들으셨을 음악의 음색이다. 고음악에서도, 그리고 옛날 악기에서도 우리가 매력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취지로 리코더로 가볍게 풀어드렸고요.
0: 네.
1: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께 류트라는 악기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0: 처음 들어요.
1: 네,
0: 류트?
1: 기타하고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0: 네.
1: 기타는 우리가 너무나 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조금
0: 네.
1: 평면적이고 넓게 퍼져 있다면, 류트는 반원통을 가지고 있어요. 뒤쪽에 울림통이. 그리고 이 악기도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오면서, 정말 한 시대의 이 악기가

0: 있어서는 안될 역할을 했던 그런 악기인데
1: 네.
0: 이것도 조금은 익숙한 선율을 제가 한 1분 정도 먼저 들려드리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우리 클래식 곡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뮤트의 음색을 먼저 한번 감상해 보실게요.
1: 네.
0: 그린 슬라브스라는 곡은 여러분 들으시면 익숙하다 하시는 그런 느낌 있으실 거예요. 1분 정도만 한번 감상하셔 보겠습니다.
1: 네.

0: 와, 기타랑 별 다를 바를 잘못 느끼겠는데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따뜻한 음색이 되게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0: 맞아요.
1: 평온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요즘 현대에서 사용하는 현악기들은 반주가 없으면 선율군만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0: 네.
1: 기타나 이런 류트 같은 류는 본인들이 화성을 넣어서 반주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듣기에 훨씬 더 풍성하지 않나. 그리고 기타줄처럼, 기타는 우리가 여섯 줄을 가지고 있잖아요.
0: 네.
1: 류트도 여섯 줄에서 여덟 줄 정도, 그리고 그거 이상이 되어진 악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 다울랜드라는 분의 눈물의 파반드라는 곡을 류트로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피디님 근처에서 이렇게 기타를, 클래식 기타
0: 네.
1: 전공하신 분
0: 네.
1: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0: 전공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워낙에 인기 많은 악기니까
1: 네.
0: 뭐 주변에서 어느 학원에서 배운다든지 독학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봤는데
1: 네.
0: 전공자는 따로 뵌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쵸. 보통
0: 네.
1: 이제 교회 오빠들이
0: 맞아요.
1: 찬양곡을 기타로
0: 네.
1: 치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악기들은 실용음악에 속하는 그런 기타군들이고요.
0: 네.
1: 저도 이 악기도 클래식 파트가 따로 있구나는 또 유학을 가서 알았습니다.
0: 클래식 파트가 있어요?
1: 네, 클래식 기타를 전공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기타도 치시고 만돌린도 또 따로 공부를 하시고,
0: 네.
1: 류트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악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재미가 있었던 건요, 저희가 유학 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 봉사를 각 구역별로 했거든요.
0: 네.
1: 그렇게 하면 보통은 계란 후라이 100개 정도 막
0: 와.
1: 계속 그 전날에 그것만 굽고 막 이렇게 하는
0: 네.
1: 거예요. 근데 그 기타하는 분이 속해 있던 구역의 담당이면 그날 설거지까지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장갑을 끼고 오셨더라고요. 마치 철벽 방어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뭐 고무장갑, 털장갑 이런 게 아니라
0: 네.
1: 긴 가죽 장갑을 끼고
0: 어머.
1: 오셨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날 나는 설거지나 나르는 것을 할수 없다였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때 저희는 정말 손 하나하나가 굉장히 필요할
0: 필요하죠.
1: 때이기
0: 계란을 지금
1: 때문에,
0: 100개를 붙여야
1: 그럼요.
0: 되는데. 네.
1: 저분이 왜 저러시나, 저희는 또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나, 기타 하시는 분들은 손톱을 길러서 관리를 하시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이걸 손톱을 어떻게 세모나게 만드느냐, 동그랗게 만드느냐, 각도에 따라서 이 소리가 달라진다고 해요.
0: 그래서,
1: 네, 그러니까 이
0: 네.
1: 손톱이 악기의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무언가를 잘못하다가 망가진다거나 부러진다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장갑을 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의 개인된 마음으로는 내년에 행여라도 같은 구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0: 네.
1: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만큼 어떤 일부분을 관리하시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파트구나.
0: 네.
1: 보통 기타는 피크로만 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0: 맞아요.
1: 손톱을 기르는 방향, 각도가 다 있다고 합니다. 아, 그걸 이제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나누시고, 눈물의 파반느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 파반느는 느린 박자의 춤곡입니다. 그러면 조금 슬픈 춤곡이라고 할수 있겠죠.
0: 네.
1: 그런데 앞에 눈물의 파반느, 저는 이게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파반느 자체가 느린 춤곡인데 눈물이라고까지 적었으면 어딘가에 그것을 표현을 해 놓았겠지? 에서요, 여러분. 눈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0: 네.
1: 눈에서부터 아래로 쭉 타고 흐르는데 요 기타 곡에서요. 앞에 음형 몇 군데만 조금 들어보시면 아래에서 위로 상승하지 않고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음정들이 있습니다. 예, 눈물이 있지 않을까. 저만의
0: 우와.
1: 견해를 한번 담아봅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0: 정답은
1: 그렇다고
0: 없으니까요.
1: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0: 네.
1: 다만 들으실 때 굳이 눈물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붙였을 때는 그 수식어에 맞는 어떤 음악적인 느낌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를 찾다 보니 눈물은 뚝뚝 떨어지는 거니까
0: 네.
1: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 한번 감상해 보셔라 라고 팁을 드려봅니다.
0: 네. 네, 이 감상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듣겠습니다. 눈물의 파반드 함께 하시죠.

0: 네, 눈물의 파바느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오래된 음악
1: 네.
0: 또는 오래된 악기라는
1: 그렇죠.
0: 주제로 오늘 이
1: 네.
0: 시간을 함께 했는데 참 새로운 감상이었습니다, 교수님.
1: 네. 하은 PD님은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실까요? 혹시 우편으로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0: 있어요.
1: 있으세요?
0: 네, 있어요.
1: 그 세대가 아닌 것 같은데.
0: 어쩔 수 없,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1: 네.
0: 군대를 간, 제가 짝사랑하던 네, 어떤 남자였던 친구에게
1: 이 방송
0: 예,
1: 나가도 괜찮습니까?
0: 그럼요.
1: 아.
0: 네, 지나간 과거에
1: 네네.
0: 미화된 기억입니다.
1: 네.
0: 그래서
1: 편지를 써보셨구나.
0: 쓰기도 했고
1: 네.
0: 받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도 뭔가 편지하면
1: 네.
0: 좀 설레고
1: 네.
0: 네, 뭔가 콩닥콩닥한 게 있어요.
1: 맞아요. 우체부 아저씨가 오시는 시간을 기다렸던 때가 있었었는데라는 생각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문득 해봤습니다. 빠른 연락도 좋고 요즘에는 너무나 이 매체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0: 네.
1: 확인을 했나 안 했나까지 확인할 수 있는
0: 맞아요.
1: 그 지점에 다다랐잖아요.
0: 네.
1: 그래서 기다리는 묘미는 확실히 사라졌다. 느림의 미학이라는 게 있었는데라는 생각은 들고 요즘은 편지라고 하면 이제 고지서 그
0: 네.
1: 정도만 펼쳐보기 때문에 마음의 따뜻함은 그런 쪽으로는 없는 것 같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오래된 것 중에 지금 같은 스마트폰 이전에 굉장히 이렇게 안테나가 달린 전화기를 쓰셨고 저는 또 비퍼라고 불렀죠. 모르시죠. 흔히
0: 뭐죠?
1: 삐삐라고 얘기했던 그러면 그걸 받으면 반드시 공중전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땐 줄
0: 네.
1: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호출을 당했기 때문에, 음성을
0: 네.
1: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 추억 속의 물건이고 추억 속의 음성이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나 따뜻했던 것 같아요. 지금하고는 또 이런 속도전과는
0: 그쵸.
1: 다르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의 오래된 악기는 악기 자체가 오래된 악기 말고 그 옛날에 쓰임받았던 악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생각할 때 지나온 길도 정기적으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했고요. 이전을 기억하지 못하고서 우리가 무작정 그냥 가고 있는 건 아닌지
0: 네.
1: 그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방향은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지금인지 원하시는 길이 이곳인지 반드시 생각을 하는 그런 환기점이 오늘 곡들을 통해서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0: 아멘. 오늘도 또 은혜롭고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1: 감사합니다.
0: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들으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지금은 퇴사를 했지만 여전히 가장 친한 저의 동기가 택배를 보낼 거라며 메신저로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도착한 택배 상자 안에는 얼마 전 미국에 다녀오며 사온 선물들과 사랑스런 카드가 들어있었는데 진심을 담아 예쁜 글씨체로 적어준 메시지에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적혀있었어요. 지금처럼 서로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자. 거리상으로도 멀고 이젠 퇴사를 해서 공감대도 많이 줄었지만 우리의 우정을 이어주는 것은 기도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도 달라지게 마련인데요. 아름다운 만남은 그래서 더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잠언 2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첫 곡 조수진의 목소리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들려드렸어요. 하늘 편지 오늘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많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 보내실 곳 알려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시지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4512님, 극동방송은 언제 들어도 따뜻합니다. 이 좋은 방송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0370님,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힘들어하는 분들과 사랑의 종소리라는 찬양 함께 듣고 싶어요. 힘내시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듣고 힘내세요 하셨는데요. 와, 정말 듣고 나면 더 힘이 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8787님, 주님의 숲 신청합니다 라고 제목 적어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숲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사랑의 종소리까지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479님, 무뚝뚝한 중1 아들이 나흘 동안 여름수련회에 다녀왔는데요. 기도가 가장 재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메시지 주셨어요. 어머님의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어머니께는 너무나 행복한 고백이었을 것 같고 주님께도 그렇게 드려졌을 그 고백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복된 수련회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034님, 집안 공기가 은혜로 가득합니다 라고 한 문장을 딱 적어주셨는데 은혜가 되네요. 집안 공기가 은혜로 가득합니다. 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 더위를 잊게 해줄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신청하신 곡 바로 이어드릴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호산나 싱어즈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강하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주심을 늘 기억하면서 더욱 승리하는 한 주 되시고요. 또 내일은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장 행복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기도하면서 오늘 끝곡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전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Now, a Levite who lived in a remote area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took a concubine from Bethlehem in Judah. Judges chapter 19, verse 1.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사사기 19장 1절 말씀.

0: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u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이지요. 올해로 광복 81주년을 맞았습니다. 물론 광복 후 6.25도 있었고 여러 어려움과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세계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2차 대전 이후 독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와 이만한 경제 부흥을 이룬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다섯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순서는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인천공항을 꼽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국민건강보험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깨끗한 공중화장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산림녹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6.25 전쟁 후에 땔감이 없어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고 밥을 해먹고 했습니다. 지금 온 국토가 다 푸르른 산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네,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제 말에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라고 하는군요. 대한민국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극동방송은 지난 목요일에는 여수 전남체육관에서 그리고 어제는 익산실내체육관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라사랑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해주시고 애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돌아오는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이죠.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잉글리시 바보 펠로우십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힐송의 찬양입니다. Here I am to worship you.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 Levite, 한 레위 사람이 who lived in Ephraim,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는데요. Had a concubine. 이 사람이 첩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He lived in an area, 어떤 곳에 살고 있었는고 하면 that was a long distance away from the main places. 우리 성경에 한 구석이라고 나오고 main places는 주요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주 소도시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The concubine ran away from him. 그런데 이 첩이 이 레위인에게로부터 떠났습니다. Ran away, 달아났어요. And had gone back to Bethlehem. 이 여인이 바로 베들레헴 출신인데 자기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She lived with her father for 4 months. 그렇게 달아나서 신랑을 버리고 달아나서 아버지 집에 가서 4 months 넉 달을 살았습니다. We do not know why she left. 글쎄요, 이 여인이 왜 떠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perhaps she wanted to be with someone else. 글쎄요, 뭐 다른 사람이 생겨서 떠나고 싶었을까요? Or perhaps she was very angry. 아니면 신랑이 뭘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It is more likely that she was angry. 그러나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다. 아마도 화가 나서 떠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이죠. The Levite went to Bethlehem.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녀의 고향, 그녀를 찾아서, 첩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He tried to persuade her. 가서 그 첩을 설득을 해서 to come home to him. 다시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하려고 갔던 것이죠. He would not refuse to accept her. 그러니까 그녀가 떠났다고 해서 그래 잘 살아라 이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설득해서 데리고 가려고 그랬고 He would not refuse 거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To accept her 받아들이는 것을 Also her father welcomed him. 그래서 고향에 갔더니 참 사위 아니겠습니까? 장인이 사위를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게 하고 This seems to show that nothing bad had happened. 이것을 보면은 글쎄요. 뭐 그렇게 썩 나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Her father was glad. 아버지는 기뻤죠. 장인은 that the man from Levi's tribe had come. 이 레위 사람이 찾아와 준 데 대해서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the father would have suffered shame. 아마도 이 아버지는 참 수치심을 느끼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Because his daughter had left her husband. 왜냐하면 자기 딸이 신랑을 버리고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너 시집 갔는데 왜 여기 와서 사냐? 신랑은 어떡하고? 물어보지는 못했는지 몰라요. 궁금했을 거예요. The Levite stayed with the woman and her family for 4 days. 이 첩의 집에 와서 가족들과 이 첩과 나흘을 지냈습니다. Then tried

leave.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But the woman's father convinced him to stay one more day. 그런데 이 첩의 아버지 장인어른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하루 더 묵고 가시게 하고 권유합니다. On the fifth day, 닷새가 되는 날, the Levite tried to leave early in the morning. 이 레위 사람은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But the woman's father talked him into spending the morning at the house. 그러지만 장인어른이 또 아침을 함께 보내자고 권유합니다. The Levite and his concubine left in the afternoon. 그래서 레위 사람은 이 첩과 함께 오후에 떠나게 됩니다. Because the Levite did not want to spend one more night in Bethlehem. 이 레위 사람도 이렇게 뭐 오래 있고 싶겠어요. 베들레헴에서 하루를 더 있다가는 뭐 영원히 그럴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 떠나게 됩니다. As they traveled, 이동 중에 the night began to come. 이제 오후에 출발했으니 밤이 온 것이죠. So the Levite and his concubine decided to stay in the city of Gibeah. 그래서 이 레위 사람과 첩은 여기서 결심을 합니다. To stay in the city of Gibeah. Gibeah라고 하는 도시에서 머물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With a man who was from the same area as the Levite. 이 레위 사람과 같은 지역 출신의 한 사람과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찬양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Second chapter of Acts의 찬양입니다. All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우리말 제목은 만 입이 내게 있으면입니다.

0: praying in English.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letting us have another opportunity to study your word. Thank you for letting us have so many scriptures so that we can learn about you and your dealings with your people throughout history. Thank you for the freedom to study your word without fear of persecution. Thank you for also allowing us to study other countries. Please bless the many people who are traveling this vacation season. Please give them health and safety in their travels.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1: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번역해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0: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letting us have another opportunity,
1: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0: To study your word,
1: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0: Thank you for letting us have so many scriptures,
1: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0: So that we can learn about you.
1: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0: And your dealings with your people.
1: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0: Throughout history,
1: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0: Thank you for the freedom to study your word.
1: 또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0: Without fear of persecution.
1: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0: Thank you for also allowing us to study other countries.
1: 또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Please bless the many people who are traveling this vacation season.
1: 이 여름 휴가 동안에 여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0: Please give them health and safety in their travels.
1: 그들이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1: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장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3절과 24절에 각각 등장하는 이름 하나씩 골랐습니다. 장소 이름입니다. 우리말로는 오브라 그리고 그발 암모니입니다. 여기 장소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저와 공부할 때 잘 듣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브라를 영어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Ophra. Ophra. PH가 있어요. F 소리가 납니다. Ophra.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발 암모니는 K로 시작해요. Kephar. 그발을, 여기도 PH가 있어요. Kephar.

케팔 뒷부분은 에머나이. 에먼 암몬처럼 생겼어요. 그다음 아이만 붙어 있습니다. 에머나이. 다시 한번 케팔 에머나이. 한 번 더요. 케팔 에머나이.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두 개씩 연습을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을 지명이나 사람 이름을 연습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한테 언제 어떻게 자신감을 줄지 몰라요.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자칫 멈칫하게 되고 이걸 발음을 어떻게 하지 시간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 개씩 할 때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면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the death of the Levite's concubine. 네, 오늘 성경 공부에서 레위 사람과 첩의 이야기를 했는데 레위 사람이 참 베들레헴에 가서 그 첩의 고향에 가서 첩을 데려오지요. 5개월 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과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뭐 죽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만은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장수 김.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연아입니다. 공중에는 수많은 전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파를 잡아 소리를 듣거나 영상을 보려면 수신기가 있어야 하고요. 또 전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죠. 그런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더라도 주파수를 잘 맞추지 못한다면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없고요. 듣고 싶은 방송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선명하게 잘 들을 수 있고요.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거리에 넘어지게 되는데요. 우리의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 말씀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 가치관 등으로 가득하게 되고요.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출발하겠습니다.

홀리온의 성경책 들려드렸습니다. 앞서 나는 오늘의 첫 찬양은 강중현이 불러준 시선이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나의 함께 행복 썸머 스페셜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썸머 스페셜로 풍성한 은혜의 찬양 나누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도구가 됩니다. 들려드리는 찬양 함께 부르시고 고백하시면서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먼저 조수아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들으시고요. 이어서 원희 싱어즈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무의 음성으로 빈들의 마른불같이 들려드릴게요.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 포기해 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실패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게 됩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한다고 해도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토요일 순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김대환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이 이기영 목사입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 도움을 되고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은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삶의 밑거름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죄성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 피해를 주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이는 수감이 되고 어떤 이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 번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아가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0: 우리 김영미 우리 팀장님, 우리가 지난주에 소망교도소의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출소하신 분들과 계속 이어져서 관계를 형성한다, 또 특별한 모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3월 1일, 8월 15일 이렇게 1년에 두번 소망에서 출소하신 형제님들과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특별한 이유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세상 가운데 출소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겪는 어려운 일들 또 그리고 감사의 간증,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중보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어디에서 보기 어려운 광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출소 이후의 삶을 누구하고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 나눈다는 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0: 쉽지는
1: 예, 네,
0: 않죠.
1: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열고 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수 있는 유일한 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네, 서로 많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시간인 것
0: 또
1: 같습니다.
0: 뭐냐면은
1: 네.
0: 자기가 수감돼 있던 직원들하고 나와서 허물없이 나는 출소해서 이러이러한 경험도 있었고 이런 사정도 이런 예로 듣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극복하려고 한다. 뭐 등등 이야기한다는 게 일반 구경 교도소에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 보니까 매년 3월 1일에는 미스바 앤드 에벤에셀 기도 모임이라고 열린다 그러는데, 특히 미스바하고 에벤에셀 기도 모임이라는 이 명칭을 정한 이유가 무엇이 때문입니까?
1: 이땐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기도, 그러니까 같은 포맷으로 두번 정도 있는데, 3월 1일은 좀 기도에 집중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축제처럼, 그래서 이름도 이제 축제인데, 함께 모여서 이제 축제처럼 예배하고 감사하고, 뭐 이렇게 좀 드리는 그러니까 8월 15일을 좀 준비하면서 3월 1일을 만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를 통해서. 네.
0: 어떻게 보면은 3월 1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미스바라는 그러니까 기도의 모임이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스를 본다고 한다면, 8월 15일 같은 거는 이제 소망의 그홈 어울림 축제. 그래서 이제 같이 소망교도 공동체의 모임. 이때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모이는 거잖아요. 형제로.
1: 네,
0: 그렇죠.
1: 맞습니다. 네.
0: 형제로. 그러면 이 모임에서 뭐 이제 예배도 있겠고 서로가 나눔도 있겠고 하는데, 이 소망교도소 안에서 이 8월 15일 날 하는, 특히 8월 15일 날 날짜 정한 이유가 뭐 있는지 궁금하지네 갑자기.
1: 사실 처음에는 8월 15일이 아니었고요. 뭐 9월 처음 모임이 9월 셋째 주뭐 이렇게 만났었어요. 그래서 막 구세토만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평일에는 만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했는데 그게 이제 3월 1일이고 8월 15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0: 저는 이제 삼일절하고 광복절을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1: 뭔가 뭐 그런 자유함을 얻은 뭐 이런 의미를 붙이자면 또 붙일 수도 있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0: 그날 또 쉬는
1: 네,
0: 날이니까.
1: 쉬는 날. 그래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정해진 것도 있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의미를 더해서 또 그렇게 또 이제 어쨌든 세상 밖에 나가서 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또 이렇게 자유롭게 모인다 뭐 이런.
0: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 일반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출소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관계를 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전해드렸지만, 간이어서 이렇게 기도회 모임이나 어떤 뭐 격려를 해주거나 위로를 해주거나 그런 타임을 갖는 게 없는데, 이제 소망교도소는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나가서 보면 누군가 비빌 언덕이 있어 위로를 받고, 또 자기 속 얘기를 해야만 또 거기에 대한 누군가로부터 덕담도 있고 새 힘을 얻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러고 한다면 이 8월 15일 하는 이 어울림 축제 쟤는 소만 교도소 안에 사는 겁니까? 아니면 바깥에 사는 겁니까?
1: 아, 저희가 교도소에서 모이지는 않고요. 네네. 외부에 저희와 협력해 주시는 교회나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신 그런 교회를 빌리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좀 대여해서

0: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저희 자원봉사자로도 들어오고 계시는 그 허브 공동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디자인 카페 허브,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데요. 이곳의 장소를 빌려주셔서 저희가 이곳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시 30분부터 찬양과 예배가 시작이 되고, 식사 이후에 이제 2부 때는 또 이제 삶을 나누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저희 특징이 뭐냐면 2부 순서를 또 저희 출소한 형제님이 진행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점점 지금 그분이 진행하신 지가 3일째 돼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진행 실력이 유재석급으로 제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1: 유재석급으로?
0: 네, 올라가고 있다라고
1: 대단하네.
0: 칭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진행을 점점 더
1: 궁금하다.
0: 잘하시더라고요.
1: 8월
0: 네네.
1: 15일 날 보니까 뭐 강동구 둔촌동에
0: 둔촌동.
1: 있는 디자인 카페 허브에서
0: 네.
1: 10시 30분에. 그러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일반 사람들 다갈수 있나요?
0: 오시고 싶은 분들은 오실 수 있는데요. 뭐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소망 공동체라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가족들 같이 오시기도 해요. 출소자분들이 혼자 오시는 분도 있지만 가족을 같이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경우들이 있기
1: 제가
0: 때문에 오셔도
1: 저번에 그
0: 됩니다.
1: 소망교도소에서 어떤 무슨 행사를 할 때에 출소한 그 분이 가족을 같이 온거 봤어요. 아기 듣고.
0: 네네네네.
1: 그거 보고 저는 정말 아름다운 충격을 받았어요. 감 상상할, 일반 교도소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이제 8월 15일 날 하는 둔촌동에서 디자인 카페 허브에서 하는 10시 30분에, 오전 10시 30분이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소망 공동체라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닌 사람도 올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죠. 누구나.
0: 네.
1: 제가 왜냐하면 우리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관심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0: 아, 같이 기도하고
1: 그렇죠.
0: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1: 그렇죠.
0: 오셔서
1: 왜냐하면
0: 해주셔도
1: 교정에
0: 감사합니다.
1: 관심 있는
0: 관심,
1: 분들, 또 우리
0: 네.
1: 아름다운 고백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가족의 아픔이 있고 남편이 또 부인이 부모님이 또 자녀가 교도소에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같이 이런 참석해서 같이 은혜 시간도 나누고 기도도 같이 하고 비록 가족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해서 이런 몸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0: 있으시다면, 네, 같이
1: 누구든지
0: 예배 드리러 오셔도,
1: 누구든지
0: 네, 좋습니다. 네.
1: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아까 그 출소하신 분이 이제 한 3회 정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유재석급의 진행자고 그러는데 그 우리 그 팀장이 여기 팀장님께서도 여기서 이제 같이 참여해 보셨잖아요.
0: 네, 저희가 이제 소망홈 어린축제를 하게 되면 앞에 찬양을 하는데요. 저희가 직원하고 출소자 형제들이 같이 그 찬양팀을 이루어서 이제 같이 찬양을 해요. 네.
1: 직원하고 또 형제들하고
0: 네. 같이 찬양팀을 이뤄서 저희가 그 교도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수용자와 직원이 연합해서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 그럼 혹시
0: 예배에서도.
1: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우리 출소한 분들이 소망교도소 와가지고 현지에 있는 수용되어 있는 형제들한테 멘토 역할을 해줍니까?
0: 네. 아까 그 유재석급이 되셨다는 그 출소자 형제님도 소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제 저희 멘토로 참여도, 교도소에 다시 멘토로 참여도 하시고, 교육에도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출소해서 변화되신 분들이 다시 교도소에 돌아와서 멘토나 교육으로 지금 담안에 있는 형제들을 또 본인이 회복했던 그 길, 변화됐던 그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또 해주시고
1: 본인이
0: 계십니다.
1: 경험해봤고 또 병원에 출소해서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그걸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는 걸 제시하면서 현재 수감생활 하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겠네요.
0: 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것
1: 그래서
0: 같아요.
1: 어떻게
0: 내가
1: 보면
0: 만난
1: 직원
0: 하나님.
1: 우리 자원봉사들의 그런 이 간증보다는 또 그런 교육보다는 그분들의 진짜 참의 이야기니까 어떻게 보면 소망교도 너무나 좋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같아요. 이게 일반 교도소 할수 없는 것들 하는데 그럼 앞으로 소망교도소는 출소하신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길 바라시나요? 또 청취자분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0: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데요. 어쨌든

0: 죄를 지어서 이 안에 오셨지만 이 안에서 반드시 좀 변화돼서 세상에 나갔을 때 뭔가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가정에서는 온전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또 사회에서는 건강한 시민으로 잘 적응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그 사회에서 잘 살아가시는 것.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도리어 세상에서 선한 영역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신다면 정말 그리고 나와 같이 무너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고 먼저 손 내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서만교도소에 좀 독특하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수영자와 직원들 구성된 합창단이 있는 걸 알고도 발표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0: 네. 저희 소망합창단이 있는데요. 수영자와 직원이 함께 찬양을 드리는 합창을 하는데 2011년도에 창단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 꾸준하게 외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외부 공연을 하고 있고 수족문화회관에서도 공연을 한 적 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반주하고 지휘를 직원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창 지도를 직원이 하고 수영장제들이 합창 단원으로 또 직원들 일부도 합창 단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합창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감동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디에서 공연을 하든 다들 눈물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실력도 절대 나쁘지 않고요. 네, 실력도 너무 좋고 저희 시그니처 또 곡이 있어요.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할 때는 또 그 곡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거기에 보면은 사람 낚는 어부되게 만들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뭔가 변화된 삶 가운데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의지들이 담겨 있는 곡이다 보니까 그 곡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1: 갑자기 네. 저기 우리 하모니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0: 네네.
1: 청지여자 교도소의 합창단이 뭐 공연하는 모습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정기적인 무슨 공연이 있습니까? 무슨 날짜라든가 뭐 달수라든가.
0: 저희가 외부에서 하는 공연은 사실은 초청을 해주셔야 나가는 거고. 근데 초청을 매년 해주시는 이렇게 좀 곳이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정기 발표회. 같이
1: 소망교도소 안에서
0: 네네네 정기 발표회 그러니까 다른 수용자 형제들과 함께하는 그런 합창단이 다른 수용자 형제들 앞에서 발표회처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해요.
1: 그래 네. 일반 외부 사람들은 못 들어가죠.
0: 때는 네 아무리 교도소니까 저희가 이제 외부인들을 또 초청해서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학술 대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했던 경우에는 제가 그 학술 대회 현장에서 소망 합창단이 합창을 하기도 했거든요. 뭐 그럴 때는 보지 뭐 초청된
1: 작년에 학술 대회 소망 교도소 했을 때 그
0: 성가복 입고 네네 맞아요. 그때 그 소망 합창단입니다.
1: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좋았어요. 그럼 끝으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일단은 소망교도소가 이제 개청한 지 올해로 16년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새로운 비전을 좀 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회복의 이야기들이 지금은 남성 수용자, 에게서만 이제 남성 수용자에게만 해당이 된다면 이제는 이런 이야기가 여성에게까지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그런 꿈과 비전을 좀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꿈과 소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교도소라는 곳을 일상에서 생각하시기는 사실은 어려운 그렇죠. 공간인데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져 봤고 또 무너졌던 그런 자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나 그 자리들을 생각하실 때 누군가가 해주는 기도나 나에게 손 내밀어줬던 사람들이 아마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비록 담장 안에 있지만 그런 기회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찾아오고 있으면 다시 일어나시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도로 해주셔도 너무 좋고 또 저희 소망교도소의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셔도 너무 좋고 그냥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변화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복음만이 할 수 있다면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해야 할 텐데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형제들의 변화, 진정한 변화 그리고 다시

0: 자신을 재범하지 않고 사회 가운데 잘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날 때 그냥 한번 매일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 없지만 기억날 때
1: 기억날 때
0: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 아까 이제 그 자원봉사 얘기해도 그 만약에 이제 이 우리 프로그램을 들으신 분들 중에 좀 달란트가 있는데 나도 소망교도소에 자원봉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문의를 해야 되는지요?
0: 일단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자원봉사자 문의하실 수 있는 번호 전화번호 있고요. 그리고 신청서나 안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뭐 상담이나 뭐 음악 치유, 뭐 미술 치유, 뭐 여러 다양한 분야는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커리큘럼들이 짜여져 있어서 하시고 싶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투입되시기는 어렵고 일단은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시면 저희가 일단 접수를 받아놨다가 그 적당하게 알맞은 것들이 있다면 그때 한번 의사를 여쭤보고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실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또 교회 내에 교정 선교 뭐 이런 그런 교정 선교회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통해서 뭐 집회나 같이 예배 드리는 걸로 섬겨주시는 걸로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안내돼 있거든요. 그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데 소망교도 딱 치면 나오는 거죠?
0: 네. 네이버에 소망교도소 치면 홈페이지가 바로 뜹니다. 네. 그럼 거기에
1: 이렇게 방송 나와주셔서 3주 동안에 방송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리고요. 소망교도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영역 끼쳐서 많은 수용자들이 재범하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도 사회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뭐냐면은 그 소망교도소 출소할 때에 수용자 출소할 때에 그 모여서 이렇게 허구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일반 교도소 보지 못하는 장모님인데 그때 그 나가신 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얼굴이 밝던데.
0: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 출소, 그러니까 형기 종료 출소는 보통 새벽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보신 장면은 가석방 때 10시에 나가니까 그때는 이제 나가시는 분들과 가족분들 그다음에 자원 그때 이제 나가는 걸 축하해 주려고 오시는 응원해 주시려고 오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같이 손을 잡고 이제 함께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세상에 나가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신앙을 잘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인사하고 끝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시간인 것
1: 같아요. 제가 그 지난 2월 달인가 1월 달에 그 가석방 대상자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따뜻한 커피도 주면서 이렇게
0: 그 지역에 북내 저희 그 인근에 북내중앙감리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거기 그 교인분들께서 봉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따뜻한 차하고 네, 간식 같은 거 주시면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가족분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분들이 지루하실 수도 있고 또 목이 마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 교회에서 그 성도분들이 그렇게 봉사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덥고 너무 추우면 괜찮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하고 너무 춥고 너무 더워도 항상 나오셔서 그렇게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1: 그 교회 직원이 다니는 직원도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0: 다니는 직원분도 계시고.
1: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허구해주면서 경례 토닥토닥해주면서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소망교도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이웃에 대한 선한 영향력 끼치고 또 다만의 영혼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것이 참 중요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소망교도소를 놓고 또 우리 직원들 놓고 또 직원들이 많은 헌신합니다. 여러분 직원들이 건강해야 또 수용자도 선한 영향 미치니까 우리 직원들 놓고 소장님의 모든 직원 놓고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이현정이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부산을 덮는 새로운 파도가 온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뉴웨이브처치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신앙 토크쇼 It's New Wave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It's New Wave의 DJ 뉴웨이브처치의 박근주 목사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터키 그리스 지역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글로만 보던 성경의 지역들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보니 성경이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였는데요. 오늘 It's New Wave에서는 12일 동안 다녀왔던 성지순례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성경 속의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드리고 와서 성지순례 애프터 특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짐니 십자가 전달자.

0: 사연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로 자리를 비운 두 주 동안 이 자리를 아주 훌륭하게 채워주신 분이시죠. 동현 형제님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뉴에브 처치의 김동현 형제입니다.
0: 반갑습니다. 동현 형제님 오랜만입니다.
1: 네, 오랜만입니다. 네,
0: 제가 없는 동안에 이춘 뉴에브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들어보니까 제가 없어서 약간 좀 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1: 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솔직하게 이제 드디어 이제 메인 DJ 자리를 차지하나 하면서 이제 했는데 생각보다 라디오를 진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0: 아, 예. 통과. 네. 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김에 또 이 은혜와 감격이 식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과 빨리 나누고 싶어서 성지순례 애프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저와 11박 12일 동안 터키와 그리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우리 성경의 현장을 함께 거닐었던 성지순례 동반자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 안녕하세요.
0: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세령 사모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외국어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 김대원 형제입니다.
0: 네, 우리 김대원 형제 그리고 이세령 사모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1: 근데 제가 보니까 네? 딱 이 다녀오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피부들이 많이 타셨네요. 예.
0: 그렇죠.
1: 근데 우리 사모님은 또 선크림을 잘 바르셨나 봐요.
0: 맞습니다. 예. 예.
2: 아, 얼굴만 화장을 잘 해가지고 팔은 네. 새까맣게 탔습니다.
1: 우리 목사님이랑 대원 형제는
0: 약간 인종이 달라졌죠.
1: 약간 현지 네. 현지화 되셔 돌아오셨네요.
0: 현지화 맞습니다. 예. 선크림 바르셨어요?
3: 발랐는데 이제 귀국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선크림을 안 챙겨갔냐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0: 저는 전혀 바르지 않았습니다.
1: 전 두 분 태닝하고 오신 줄 알았어요.
0: 심지어 저는 모자도 네. 안 썼어요.
1: 아, 네. 온전히 햇빛을 그냥.
0: 네, 여름에 이 귀한 이 비싼 태양
1: 예. 네. 네. 아, 비싼 태양.
0: 옷이 온몸에 다 받아야 태양. 되겠다.
1: 아, 또, 네. 거기서만 받을 수 있는 태양이니까.
0: 그럼요. 한국 야. 태양이랑 또 다르거든요.
2: 달라요. 네.
0: 그래서 온몸에 터키 그리스의 그 지중해 태양을 좀 갖고 왔습니다.
1: 진짜 저도 이 성지순례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네. 오늘 이야기가 정말 기대됩니다.
0: 네. 사실 저도 그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는 뭐 그냥 책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성경 보고 사진 보고. 요즘 또 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1: 그렇죠. 네. 예.
0: 그런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가보셔야 됩니다.
2: 맞습니다.
0: 반드시. 이거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보셔야 됩니다.
1: 야, 저도 진짜 버킷리스트입니다, 진짜.
0: 예. 예. 보통 이제 성지순례 하면은 이집트, 이스라엘, 뭐 요르단, 요쪽 이제 구약 이제 예수님 코스가 있고, 네. 신약 코스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이스라엘 코스를 한번 다녀왔거든요. 이집트, 네. 이스라엘 이렇게 예전에 이제 대학생 때 다녀왔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터키 그리스 지역을 가게 돼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근데 이 다녀온 뒤에 뭐랄까요? 성지순례 증후군이라고 할까요?
1: 오, 어떤 게 있죠?
0: 성경을 펴면 지도가 살아납니다.
1: 와우.
0: 대원 형제도 비슷한 경험 하셨다고.
3: 예, 맞습니다. 저도 귀국해서 이제 성경을 좀 펼쳤거든요. 한번 읽어보려고 하나라도 건지려고 읽어봤는데 읽는 순간순간 제가 갔던 곳 찍었던 사진들을 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약간 확실히 더 은혜롭기도 하고 네. 좀 생생한 그런 현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0: 확실히 그죠?
3: 예.
0: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신대원에서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성지순례를 그때 성경을 배울 때 다녀왔더라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 지 않았을까.

0: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야 가다니.
1: 와, 성지순례는 그러면 빨리 가면 갈수록 좋은 거네요.
0: 아, 근데 또 너무 빨리 가면
1: 너무 빨리. 예.
0: 근데 이제 성경을 진지하게 이렇게 대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뭔가 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성지순례를 간다. 저는 대상자가 누구라 생각하냐면 우리 신학 공부하시는 전도사님들 꼭 가셔야 된다 생각. 그리고 평소에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시던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면 이게 성경이 글이 아니라 그림이 됩니다.
1: 와.
2: 저 같은 경우는 다녀와서 제가 공부를 더 하게 됐는데 제가 다녀왔었던 그 현장이 그림으로 생생하게 보여지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0: 그죠. 사실 저는 이제 전 조금 아쉬웠던 게 저희 이제 성지순례 떠나기 전에 저희 전교인 수련회를 마치고 바로 네. 그 다음날에
1: 맞습니다.
0: 출국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수련회 준비하느라 그렇게 성지순례 준비를 많이 못했었는데 부랴부랴 이제 떠나는 비행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비행시간 동안에 공부를 해보려고 그 너튜브에 있는 이미 올라온 성지 관련된 영상들을 다 다운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보면서 갔는데 아쉬움이 뭐냐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갔었더라면 이게 흡수율이라 할까요? 이게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는 가봐야 다녀온 뒤에야 들어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한국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가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시더라도 일단은 가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녀와서 공부를 하시면 완전히 예, 세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들으시는 이스뉴웨이브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다 하면 반드시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원 형제는 빚을 내서 이번에
1: 너무 잘한 것 같아요.
0: 예, 참여했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3: 처음에는 저도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주변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권유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가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모아두고 있던 대출금을 탈탈 털어서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0: 그죠.
3: 예, 정말 빚을 내서라도 갔다 와야 되는 게 성지순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12일 동안 터키 그리스 지역 성지순례하고 돌아온 소감 아직 우리가 이제 기억에 남아있을 때 썰 좀 풀어드리려고 오늘 성지순례 특집 두 주간 준비했습니다. 기대되시죠?
1: 네.
0: 자, 우리 찬양 드리고 와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아입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0: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1: 아, 그런데 목사님, 네네. 저는 사실 성지순례라고 하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0: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1: 네. 근데 이번에 갔다 오신 곳이 좀 특별하게 터키랑 그리스라고 하시더라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혹시 터키랑 그리스 성지순례는 좀 어떤 루트인지 예. 성경 속에서 어떤 이야기 속에서 펼쳐지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0: 사실 제가 놀랬던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뭐 아시아 지역, 아시아로 가려고 하였더니 혹은 갈라디아 지방에 아가야에 뭐 마게도냐에 많이 들어보셨죠?
1: 네, 엄청 많이 들어봤죠.
0: 그게 전부 다 네. 터키 아니면 그리스입니다.
1: 와, 아니 그 아시아가 혹시 그러면?
0: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잖아요.
1: 네.
0: 그 아시아가 중국, 한국, 일본이 아닙니다.
1: 아, 저희 쪽으로 올려던 게 아니고요.
0: 그러니까 네. 아시아가 네. 터키 지역의 동로마 제국의 프로방스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경상도의 부산으로 가려고 했다.
1: 와.
0: 했을 때 경상도에 해당하는 지역 명이 아시아인 거예요. 소아시아는 아시아 마이너 해서 지명 이름인 거예요, 이게.
1: 야, 사실 이 성경만 읽었을 때는 네. 터키가 성경이랑 무슨 상관이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부산 지명이 삼국시대 때는 동래현이었습니다. 동네였습니다. 동네가 부산이었어요.
1: 아.
0: 모르셨죠?
1: 네.
0: 그러니까 우리 2000년 전 성경이 기록되었던 2000년 전에 이 지역의 지역명은 터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1: 네, 저도.
0: 심지어 뭐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이렇게 간다 넘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유럽이라고는 이제 뭐 주석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리스 지방이라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국가명과 지역명이 성경에 기록된 지역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한국에 왔다. 일단 느낌부터 다르잖아요.
1: 네, 다르죠.
0: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갔다. 일단 느낌이 그죠.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런데 뭐 마게도냐로 갔다.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 뭐 갈라디아에 갔다. 밤빌리아에 갔다. 전혀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개척한 지역이 전부 다 터키에 있습니다.
1: 터키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네요.
0: 예, 그러면. 터키를 빼고는 사도행전 이후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터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리스 하면 뭐 생각나세요?
1: 그리스 로마 신화?
0: 그죠?
1: 네.
0: 예. 흔히 그리스 또 대원형제는 그리스.
2: 저는 산토리니 관광지가 생각나요.
0: 맞습니다. 새로 사모님도 산토리니 굉장히.
3: 맞습니다. 저도 그리스 로마 신화랑 제가 신혼여행지로 꼭 가고 싶었던 네. 산토리니가 생각납니다.
0: 맞습니다. 산토리니 왜 그
1: 이온음료. 그 유명한
0: 이온음료.
1: 청량함의 끝판왕.
0: 흰색과 파란색이 좋아.
3: 네.
0: 예. 맞습니다. 그 산토리니가 그리스 섬이죠. 근데 또 그리스 하면은 파르테논 신전. 저희가 이번에 가봤습니다.
1: 오.
0: 보통 달력에 많이 있잖아요. 신전 이렇게 해서.
1: 예. 딱 그 신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0: 예, 예. 예. 기둥의 지붕, 삼각형 지붕 이렇게 있는 그 신전. 그리고 그 신전 앞에 뭐가 있냐면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던 바로 그 언덕. 그 언덕에 저희가 섰었습니다.
1: 와우.
0: 이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부분을 읽게 되면은 이제 그 언덕의 풍경이 일단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스 지역에는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3차 전도 여행으로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는 잘 아시듯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바로 그 고린도입니다. 성경에서 글로만 읽던 지역들의 실제로

0: 가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1: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근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이야기해 주실 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네네. 우리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이제 시간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우리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어떠셨는지, 비포 출발 전에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2: 말로만 듣던 그런 성지순례지를 직접 간다는 생각에 너무 설렜고 또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 만큼 좀 더 한 개라도 더 건지고 와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네네. 저는 사실 정규인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교회 사역을 마치고 부랴부랴 전 짐도 저희가 월요일 출국이었는데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저녁 주일 저녁에 짐을 쌌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준비를 해서 갔었습니다. 그 또 우리 출발할 때 인천으로 갔죠, 그죠?
3: 네,
0: 인천으로 맞습니다. 갔었고 생각보다 비행 시간이 길었습니다.
4: 한 몇 시간 정도 되셨어요?
0: 일단 무조건 두바이를 경유해야 됩니다. 인천에서 두바이 공항으로 가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스탄불 공항에 내리거든요. 근데 뭐 아시듯이 지금 두바이가 호르무즈 해협 지금 이란 전쟁
4: 전쟁 중이군요.
0: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돌아올 때 그 이상하게 비행기가 계속 연착이 되더라고요. 그죠? 공항에서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도 몇 시간 연착이 돼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힘든 경험이 있었어요. 그죠?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기내식을 먹었어요.
2: 예, 맞아요.
0: 이륙하기 전에
4: 출발하기도 전에
0: 지상에서 지상에서 비행기를 타고 3시간 동안 이렇게 대기하는 중에 기내식을 먹는 특이한 경험을 했었고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기사를 보니까 공중전이 있었다고.
4: 실제로
0: 호르무즈 해요. 그 저희 비행 루트에 그래서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실. 예, 한국 돌아온 게 참 은혜로.
4: 못 돌아올 뻔했네요.
0: 예, 네. 한 주 더 쉴 수 있었는데. 찬양 드리고 오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입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0: 여러분은 FM 93.3 MHz 부산 극동 방송과 뉴웨이브 처치가 함께 제작하는 It's New Wave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이번 주는 터키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터키 하면은 사실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핵심이잖아요.
1: 네. 네.
0: 근데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상의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에서보두 사빌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 한 번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원 형제 먼저 할까요?
2: 예,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라오디게아 교회 주변 동네도 도시도 엄청 크고 네. 설명을 들었을 때도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라고 들었어요.
0: 예.
2: 교회도 엄청 크고 이게 요즘 교회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규모더라고요.
0: 네네.
2: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면은 칭찬 없고 책망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책망을 하셨냐면 이들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서 이게 약간 지금 현 제 신앙 생활의 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을 보면서 선교사가 꿈인 만큼 미지근한 신앙 생활보다는 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교회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튀르키예 데니즐리 인근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지금도 발굴 중인 곳이고요.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터키에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 파무칼레 아십니까?
2: 예, 알고 있습니다.
0: 그 천연 석회 호수가 있는
2: 예, 맞아요.
0: 계단식 호수가 있는
2: 맞습니다.
0: 인별그램에
2: 예.
0: 여행지 사진으로 많이 뜨는
2: 많은 MZ들이 찾는 장소이기도 하죠.
0: 그죠?
2: 예.
0: 그 파무칼레가 여기서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석회질이 많은 온천수가 나잖아요.
2: 예.
0: 그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 도시로. 그러니까 물 자체에 석회질이 많다 보니까 이게 먼 길을 몇 킬로를 이렇게 운반을 하다 보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식잖아요.
2: 예.
0: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이제 예수님 책망하시잖아요.
2: 예.
0: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라오디게아에서는 물이 나지 않고 한참 떨어진 히에라볼리 그 파무칼레가 있는 그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데 그 온천수는 처음에는 뜨거웠으나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는 미지근하게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이제 구역질이 나고 탈이 나게 되는 예. 그런 곳이고 그래서 이 도시가 세 가지로 유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털과 의류 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패션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의복이 유명했겠죠.
2: 예.
0: 그래서 이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돈이 모여요. 금융업과 은행업이 발달합니다. 또 그리고 물이 안 좋잖아요. 물 때문에 많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의학이 발달합니다. 제가 이제 현지에서 설명을 들을 때는 여기에 유명한 의대가 있었다. 고대 의학 도시. 특히 이제 안약과 관련된 치료제가 이곳에서 생산이 됐다.

0: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돈이 많이 모인다 했잖아요.
1: 예.
0: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너 사실 가난해 이렇게 하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재밌죠. 안약 치료제를 제조하는 도시인데 너 눈 멀었어. 예. 또 의복 산업이 발달한 도시인데 너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 지역에서는 금이 많이 납니다. 금광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금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예. 흰 옷을 내게서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2: 이렇게 목사님 설명 들으면서 이들은 스스로 부요하다고 했잖아요.
0: 네.
2: 그 부요하게 만들어준 모든 그런 물질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니까 인상 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갔다가 파묵할래.
2: 예, 맞습니다.
0: 그래서 또,
2: 또 이제 MG로서
0: 포토타임.
3: 아, 진짜 가셨네요.
2: 예, 맞아요. 오. 많은 인생샷을 건졌습니다.
0: 자, 세령 사모님은 기억에 남았던 일곱 교회 중에 하나.
4: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대 교회가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요. 저는 사대 교회라 해서 버스에서 내렸는데 정말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보러 온 건가 하고 이렇게 막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로 옆에 아주 작은 기독교 예배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당시에 아데미 신전은 도시를 대표하는 거대한 종교 공간이었는데 이제 4세기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 신전 경내에 작은 기독교 예배 공간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같이 보면서 이게 너무 옆에 종이 한 장 차이로 같이 있다. 그게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거대한 이방 신전 옆에 아주 작은 교회가 서 있는 이 모양새가 저희는 못마땅하고 좀 이게 좀 너무 마음에 편치가 않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제 교회의 크기는 건물의 크기가 아니구나. 겉으로 얼마나 대단해 보이느냐보다는 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하겠구나라는 묵상이 되어져서 정말 인상 깊었던 장소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아, 사대교회. 사대교회의 특징이 그 아데미 신전 바로 옆에.
4: 네.
0: 어떻게 교회 터를 이렇게 잡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예. 알고 봤더니 이제 사대교회의 자리가 아니라 6세기경에 세워진 비잔틴 시대 때 세워진
4: 네.
0: 교회고 4세기에 세워진 교회지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대교회의 교회터는 아닐 수 있는
4: 거예요.
0: 당시에는 이제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2: 예.
0: 어떤 건물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 4세기에 공인을 받잖아요. 기독교가.
2: 예.
0: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 공인을 받고 피바박던 성도들이 이제 교회터를 정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가 원래 그 사대교회의 자리였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한 300년 이렇게 지나오니까
2: 예.
0: 이렇게 구전으로 야 여기 사도 바울 왔다 갔잖아.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공인 이후에 교회가 이제 세워졌을 때, 그러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2: 추측일 뿐이니까.
0: 예, 예, 그 지역은 맞는데 정확한 교회 터는 아닐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대는 마찬가지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서 심하게 책망받은 교회. 우리 두 분 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를 얘기했는데 계시록 3장이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0: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사대는요. 고대에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의 마지막 왕 크로이소스의 막대한 부로 유명한 도시였고요. 나중에 페르시아 헬레니즘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도 이곳은 중요한 도시로 남았고 또 이제 비잔틴 시대 이제 기독교 시대 때에는 주교자 도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 도시가 되었는데 과거의 영광이 매우 컸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음과 상관이 있는 게 사대는요 높은 지역에 있는 천연 요새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가 매우 뛰어난 도시였음에도 두 차례 기습적인 공격으로 함락이 된. 그러니까 위치는 너무 좋았는데 이게 방어를 못해서 기습을 당해서 함락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절벽이 너무 가파라서 설마 여기를 침략을 할까 방심을 하다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 1, 2, 3장에 일곱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 보면 그 도시와 상관 있는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소재와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봐봐. 너희 그때 방심하다가 잠들어 있다가 기습당했잖아. 나도 그렇게 도둑같이 이룰 거니까 너희 깨어 있어야 돼. 일깨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닿죠?
1: 예, 역시. 예.
0: 그 살았으나 죽은 상태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바로 그 4대 교회를 저희가 가봤었죠. 동현 형제님 어떠세요?
2: 이게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이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4대 교회에는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의 어떤 그 환경이나 뭐 그 석회수나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들으니까 아 예수님께서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는 문화나 또 지형이나 환경을 다 고려하시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진짜 그 교회에서 이 그 요한계시록 말씀 들었으면 엄청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그냥 하는 말이 하나도 없구나. 뭔가 또 이 환경과 이런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또 그 깊이를 알 수 없겠구나.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0: 네. 자, 우리 4대 교회까지 우리 터키 지역 성지순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냥 성경으로 읽을 때와 직접 가서 그 지역에 서서 그곳의 공기를 마시고 그곳의 온도와 또 그곳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 야 이게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1: 예.
0: 반드시 가보셔야 됩니다.
1: 아.
0: 예.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대교회 이야기했지만 사실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예.
0: 우리도 마찬가지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3: 네.
1: 맞습니다.
0: 예. 우리 대원 형제 이야기한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실 이 시대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좀 미지근한
1: 예.
0: 우리 다시 좀 갓 솟아나온 온천수처럼 펄펄 끓는 그래서 그 땅과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잠시 찬양 드리고 오겠습니다. 소리엘 하나님의 은혜.

0: 자, 차량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 터키 지역에서 정말 중요한 성지 순례 코스 중에 하나는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하면 어떤 장면 생각나세요?
1: 에베소 하면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다. 네. 바울이 엄청 원했던 곳.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납니다. 네.
0: 다른 분들은 우리 에베소 다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 기억에 남는.
2: 저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2년 정도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얘기가.
0: 맞습니다. 맞습니다.
2: 네. 기억이 납니다.
0: 기억이 나시죠? 사도 바울이 회당이 아니라 두란노 성원에서 복음을 강론을 했다 그랬어요. 2년 동안. 두란노는 스콜레 티란누라는 원어로 헬라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콜레는 스콜라 들어보셨죠?
3: 네.
0: 학교라는 뜻이 있는 단어고요. 티란노스입니다. 티란노스는 두란노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란노 뭐 누구누구의 강의장 누구누구의 학교라는 뜻이고요.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왜 두란노의 학교에서 티란노스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가르쳤는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은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 그러면 이 두란노 서원은 어디일 것인가 했을 때 고대 로마 도시에 보면은 아고라라는 광장이 항상 있었습니다.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운타운 역할을 하고 여기서 철학자들은 웅변을 하고요. 또 상인들은 물건을 파는 상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하잖아요.
3: 네.
0: 이게 천막을 만들어 팔지 않습니까? 그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장소 그 상점가에서 아마 팔았을 텐데 이 상점이 복층 구조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상점이 있고 2층에는 주거 공간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 공간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강론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이제 쭉 둘러보았는데 야, 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동네가 어디 있죠, 요즘에?
2: 서면.
3: 광안리?
0: 광안리 서면. 그죠? 우리 흔히 말하면 서면 어디 백화점 앞에서 모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리고 사람들이 물건 사러 많이 오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낮에는 천막을 팔고 밤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 지역이 저희가 이제 걸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예. 또 에베소
2: 저는 에베소 대극장이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 바울이 복음 전파하면서 그 에베소의 은장색들이 소동을 일으켰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라고 들었습니다.
0: 네네.
2: 그 데메드리오가 맞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쳤다고 하는데 거기가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극장이어서 정말 압도되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0: 네네.
2: 네, 거기서 2시간가량
0: 그러니까요.
2: 그렇게 외쳤다고 하면 너무 듣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0: 그 네. 아데미 신 여신 숭배 사상이 있었잖아요.
2: 네네. 아데미가 제가 알기로는 네. 그 풍요와 다산

0: 신의 상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1: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막 그때 아데미 신상을 보게 됐는데, 너무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와, 저게 뭐, 했는데, 그게 황소의 고환을 달아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1: 이게 이제 아르테미스 신을 숭배하는 그 여신 숭배 사상이 있는데, 그 실제로 아르테미스 신상이 발견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이 가슴을 달고 있는데, 황소의 제물로 바쳤던 황소의 고환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더라고요. 뭐 여자의 가슴이다 아니면 황소의 고환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산의 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형상으로 조각이 되었다. 근데 그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에베소가 이제 무역 중심 항구 도시고, 여기에 이제 상업 도시다 보니까 잘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살수 있는 이유는 아데미 신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 때문에 이곳에 책이 많고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고, 아데미 신 때문에 우리가 무역을 해서 풍요롭게 살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의 산업과 교육과 철학을 지배하는 사상이 아데미 여신 숭배 사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여신 숭배 사상으로 꽉차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또 실제로 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그룹이 커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 복음이 확장이 됐냐면, 이 아데미 신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 중에 한 명,
0: 데메드리오.
1: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키죠. 이러다가는 우리가 밥그릇 뺏기겠다, 굶어 죽게 생겼다 해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대극장에서
0: 맞습니다.
1: 이제 힐난을 하는 거죠.
0: 네.
1: 한번 상상해 보시죠. 2만 5천 명이 두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자기 종교의 구호를 막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2: 맞습니다.
1: 사도행전 19장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그 현장에 저희가 갔었지 않습니까?
2: 예, 맞아요.
1: 기억나시죠?
2: 예, 기억납니다.
1: 이제 그 대극장 규모가 엄청 컸거든요.
2: 예.
1: 그 극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다 생각해 봅시다.
2: 상상만 해도 2시간이란 시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외치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집회도 좀 쉬어가면서 하는데 2시간 내내 이 소리만 들리면은 저는 기도 빨리고 그냥 완전히 멘탈에 나가버릴 것 같습니다.
0: 저는 성경에서 아데미라는 단어를 많이 봤지만 그게 아르테미스라는 거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게 같은 용어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3: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았는데,
0: 네.
3: 이제 세 분들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바울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뭐 무신론자들한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진짜 이 완전 여신숭배 사상 바탕에 있는 그런 문화권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니까, 또 심지어 막 2만 5천 명이서 막 이렇게 아데미로 외치는 그곳에서
0: 맞아요.
3: 복음을 전했다 하니까, 아, 진짜 그 현장에 가봐야 이런 걸 느낄 수 있구나. 뭔가 이 성경을 읽어서는 사실 그런 웅장함이나 그런 2만 5천 명이 되는 그 대극장의 규모를 잘 모르잖아요. 사실
0: 네, 맞아요.
3: 글자로만 읽으면 그런 것들이 진짜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또 심지어 이 에베소 지역은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서보두 사빌라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그 지역이고, 또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 에베소의 유명한 이제 성지 중에 하나는 마리아의 집이 있어요.
3: 오, 마리아의 집.
1: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 제자 요한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2: 예.
1: 요한이 이 마리아를 에베소로 모시고 와서 이곳에서 섬겨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냈던 사도 요한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도 요한 기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한 7km 떨어진 곳에 마리아의 집이 있어요. 그 마리아가 죽은 무덤도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사도 바울이 또 왔었고, 사도 요한이 살다가 여기서 이제 반모섬에 끌려갔다가, 또그 황제가 죽은 뒤에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 기념 교회라고 사도 요한의 유해가 묻힌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튀르키예 지역 성지순례 오시면 에베소가 핵심입니다.
2: 맞습니다.
1: 예, 그죠?
2: 예.
1: 정말 그 웅장하지 않았어요?
2: 네. 예, 엄청 웅장했습니다.
1: 로마

0: 당시 어떤 그 건축 구조물 그리고 그 길과 저는 이제 충격받았던 곳이 그 사도 바울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공중 화장실. 아. 네, 그 칸막이가 없어요.
1: 아, 맞아.
0: 네. 상상해보세요. 그 성도들과 함께. 아,
2: 네. 그럼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의
0: 그렇죠.
2: 그 거룩한 곳을 같이
0: 말씀을 강론하다가 우리 같이 화장실 갑시다. 그리고 같이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1: 벽도 없어요.
0: 벽이 없어요. 그냥 근데 또 심지어 심각한 것은 남녀 공용입니다.
2: 야, 이 은혜 받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0: 예. 예, 그 라이브한 소리를 다 향과
3: 실시간으로.
0: 예.
2: 근데 그 시대는 어떻게
0: 굉장히 친밀한 네.
1: 예. 바울 선생님 와. 오늘 양 드셨어요.
0: 바울 선생님 오늘 양고기 많이 드셨군요. 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의 이 소요가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는 장소는 항상 이제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에베소는 예. 아데미신 숭배 사상으로 가득한 그리고 그리스 헬라의 어떤 지식과 철학으로 가득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 도시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가. 그죠. 그리고 또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은장색 배우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들. 예. 복음이 쉽게 전달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한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치열한 영적 전투와 영적인 변화를 수반한 그리고 공격도 받고 그죠?
3: 예. 예.
0: 그런 속에서 교회들이 세워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2: 예. 아, 진짜 이게 정말 이 세 분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글자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진짜 이거 한번 가봐야 된다. 가서 이제 바울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고 또 그 지역의 어떤 온도라든지 문화는 어땠고 이런 거를 실제로 봐야 이 성경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아, 정말 저도 다음번에 꼭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성지 순례를 가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3: 네.
0: 그리고 현지에서 설명을 듣게 되잖아요.
3: 예.
0: 듣는 순간 이제 이 성지는 나와 별개의 장소가 아니라 연결이 되는 거죠.
3: 아, 맞습니다.
0: 그죠?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3: 예, 확실히 들었습니다.
0: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력한 어떤 동기부여가 뭐냐면 성지 순례 비용이 비쌉니다.
2: 아. 놓칠 수 없다.
0: 약간. 큰 돈을 쓰는 만큼 예,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이게 설명을.
3: 맞습니다. 어떻게든 건져야겠다라는 심정으로.
0: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꼭 여러분 큰 돈을 쓰셔서 성지순례 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자, 찬양 듣고 피치뉴에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0: 찬양 드리고 왔습니다. 자, 우리 성지순례 특집 첫 번째 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그리스 성지순례, 또 그리스 지역에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중요한 성지들이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동영 형제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갇히잖아요, 감옥에.
2: 네.
0: 바로 그 감옥에 저희가 다녀왔어요.
2: 와우. 진짜 기대가 됩니다.
0: 바로 그 감옥.
2: 네. 사도 바울이 진짜 갇혔던 그 감옥.
0: 실제로 갇혔던 그 감옥입니다.
2: 와우.
0: 의심할 여지가 없는. 또 왜 자주색 장사 루디아를 만났던 그 강가. 네. 저희가 실제로 도착했을 때도 어느 교회에서 와서 세례식 하고 있었어요.
1: 맞아요.
0: 그죠? 네. 바로 그 강가. 빌립보의 첫 번째 복음이 선포되었던 그곳에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3: 예.
0: 또 그리스 지역의 핵심. 고린도 시티.
2: 와. 그 유명한.
0: 고린도 전후서가 와우. 쓰여진 그 고린도 지역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정말 음란하거든요. 가봐야 합니다.
2: 아.
0: 그리고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도시고.
3: 네.
0: 우리 그리스 지역 성지순례는 다음 주 It's New Wave 토요일 10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3: 안녕.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HG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1666년 런던 대화재 당시에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며 도망치기 바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성문의 파수꾼은 도시가 불타는 이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초소 자리를 떠나지 않고 등불을 밝힌 채 서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 파수꾼에게 소리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도망쳐! 라고 외쳤지만 파수꾼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 문을 지키고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네.

먼저들 가시게! 라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어두워질수록 믿는 자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든 채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주님의 뜻, 그 말씀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오늘 이 방송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버티고 지킬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포스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AJ 월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깨어 있으면, 그러니까 주인이 출타를 했다가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혼인집에 갔다가 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깨어 있으면 그 주인이 오히려 너무 기특하니까 그 종을 수종드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처럼 인자이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 혼인잔치는요 주로 밤중에 있었는데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종은 깨어 주인을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들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서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건에서도요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와 아픔과 환경들 때문에 흔들리고 이 믿음이 이게 맞나? 예수님이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해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깨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최고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시대의 전통 혼인 문화에서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미리 단정한 예복을 갖추고 기름을 넉넉히 채운 그 등불을 손에 든 채 깨어 기다렸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서 깊은 졸음이 쏟아지고 이 주변이 고요해지고 그래도 신부는 신랑이 올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허리에 띠고 성령의 기름이 담긴 등불을 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다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깨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시대의 신부처럼 우리들도 마음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늘 깨어 말씀의 등불을 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라모십의 내 안에 사느니 목마른 사슴,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커스의 하나님의 등불.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라몰십의 내 안에 사느니 목마른 사슴,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커스의 하나님의 등불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알프스 산악지방의 한 베테랑 안내인은 폭설이 내린 밤에 길을 잃은 등산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산장 문 앞에서 등불을 켜고 밤새도록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눈보라가 치고 추위가 몰려와 또 들이닥쳤지만 안내인은 한시도 눈을 붙이지 않고 깨어서 불을 밝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먼동이 틀 무렵에 눈 속에서 헤매던 등산객들이 밤새 그 등불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안전하게 산장으로 찾아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깨어 있었던 이 한 안내인의 헌신으로 많은 등산객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믿는 우리 성도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분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빛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까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안내인의 등불처럼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등불, 나만을 위한 말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영적 강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성령의 불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 승리하게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이의 나의 등 뒤에서, 워십 드라이브의 성령의 불로, 예수 찬양 모임의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의 나의 등 뒤에서, 워십 드라이브의 성령의 불로, 예수 찬양 모임의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거친 바다 한가운데 세워진 등대에 홀로 사는 등대의 직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역사상 유례 없는 강력한 태풍이 몰려와서 파도가 등대를 삼킬 듯이 그렇게 덮쳐 쳤다고 해요. 등대의 유리창이 깨지고 집안이 흔들리는 그런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등대지기는 오직 배들이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불을 밝히는 임무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비록 거센 비바람에 흔들리긴 했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고 끝까지 비칠 바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에 거친 폭풍과 환란이 찾아와서 우리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그런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풍파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어 비추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올레이션스의 붕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에 좋았나 진행해 줘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과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 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어서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들로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 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흐르는 찬양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니까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Medley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를 송축하며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장주연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임마누엘 선교단의 찬양하라 였습니다. 임마누엘 찬양 7집 내 기뻐하는 자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단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특별히 임마누엘 찬양단의 이 내 기뻐하는 자 앨범도 그렇지만 그 사운드가 임마누엘 찬양단의 이 음악의 사운드들이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 편곡과 또 기타의 라인과 사운드를 또 이렇게 선보였던 그랬던 찬양팀입니다. 예배팀입니다. 임마누엘 찬양선교단은 너무 또 정말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 운동에 빼놓을 수 없는 팀이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저 어제도 이제 국내 CCM 찬양들을 들려드리면서 또 그랬지만 오늘은 또 주일 우리나라에 있는 예배 찬양팀들의 곡들로 꾸며드리거든요. 근데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과거에 있었던 앨범에서도 지금은 팀이 없지만 또 과거에 있었던 팀들의 노래들 중에서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과 지금의 그 음원의 볼륨이 좀 차이가 많아요. 옛날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선명하고 좀 크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조금 소스가 음악 소스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오늘도 강주영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 예배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한 시간 동안 저도 바라면서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예라모십의 모든 열방 추볼 때까지 무리받아 덮음같이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엠블워십의 달콤한 깨어짐이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를 말씀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이 엠블워십의 달콤한 깨어짐이라는 찬양이 전 참 좋더라고요. 네,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애청 그 찬양이 있죠. 그쵸? 또, 근데 또,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서 우리가 또 부를 때 좋은 찬양과 들을 때 좋은 찬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은 뭐 들으면서 좋은 찬양은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예배의 곡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듣는 것으로 묵상이 되고 묵상함으로써 그 찬양에 함께하게 되는 그런 곡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둘로 나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데 또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이제 주일 새벽인데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에 휴가지를 또 어디서 보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주일을 준비하며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 저는 지금은 좀 덜한데 주일 이제 사역을 또 해야 되니까 주일 교회 사역들이 전늘 있었거든요. 뭐 청년 사역할 때도 그랬고 지금 또 교회에서 이제 지휘 사역을 하는데 지휘를 할 때도 그렇고 토요일 날 조금 오히려 긴장돼서 잠을 잘못 잤던 기억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보다도 좀 이렇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뭔가를 막 도중에 준비하다가 네, 잠을 잘못 자는? 그래서 싫었다는 것보다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보다도 좀 일찍 출발하고 네, 교회로 또좀 일찍 가 있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주일 사역에 대한 사모함도 컸었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네,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의 때였으니까요. 뭐더 열정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보면 그 순수함이 뭔가 사실은 주일 사역을 해서 내가 성과를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이제 사역을 한다는 거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건데 그 예배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젊은 세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열정을 가지고. 근데 또 지금 또 다르죠. 삶에 있어서 있는 모든 현실들을 주님 앞에 예배로 내어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에 대한 그 말씀의 깊이를 사모하게 되는 예배, 그런 예배로 더좀 한층 나름대로는 깊어진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열정이고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열정보다는 배워감이고 또 깨달음이고 회복이고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예배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 내 말만, 우리 말만 주님께 내어놓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들을게요. 이 커브 미니스트리의 나의 거친 마음에 준비해놓고 있고요. 이어서 찬미 워십입니다. 부르심 따라서 두 곡의 찬양 듣겠습니다.

참의 워십의 부르심 따라서 그 전에 들려드렸던 찬양은 이커브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커브 워십 미니스트리의 나의 거친 마음에 들려드렸습니다. 두 곡의 빠른 찬양을 또 들려드렸는데요. 요새의 그 예배 찬양들의 가사는 참 뭐랄까요? 훨씬 더좀 좋은 의미로 다양해지고 깊어진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좀더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현실의 나의 모습과 그리고 또이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그 내용까지의 이야기들을 가사에 꼬박꼬박 잘 담아놓는, 뭐 그렇다고 해서 가사 말이 막 많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네, 굉장히 좀제 표현으로는 세련된 가사가 요새는 예배 찬양 중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참여워십 앨범을 보니까 방금 들려드린 이제 부르심 따라서라는 이 찬양이 앨범 제목이 교회가 기도할 때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앨범 타이틀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뭐 경배 찬양할 때는 뭐 주님을 기뻐해 아니면 Rejoice 뭐 전신갑주 헌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의미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인 우리가 또 공동체인 교회가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앨범에 이런 곡을 실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또 예전과는 다른 좀 세련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쵸? 아, 또 찬양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찬양을 골라놓고 있어요. 울타리를 넘는 예배. 이 제목도 그렇죠. 우리의 습관적인 어떤 울타리를 넘는 예배. 그리고 또 이어서 3일 POP 월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겠습니다.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울타리를 넘는 예배, 하나님 나라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POP 워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이 찬송가 듣고 있으니까 참 좋네요.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그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또 다 기억이 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 지금 썸머 스페셜 중입니다. 저희 달빛 가스펠도 그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찬양을 좀 많이 더 틀어드리고 들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요,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국내 예배 팀들의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 얘기 말씀드리니까 시간대를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토요일이고요. 새벽 토요일이고요.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 새벽 주일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오늘 마지막 찬양들을 이제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한풀 그 더운 기가 꺾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우리에게는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감기라는 손님이죠. 네. 뭔가 좀 더운 것 같은데 그래서 에어컨을 좀 틀고 있다가 바깥의 기온이 저녁 됐을 때 확 내려가면 갑자기 좀 추워지기도 하죠. 근데 잠들어 있는 우리는 또 모르고 있다가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쵸. 그렇게 뜬금없이 날씨의 변덕 때문에 감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변화와 변동 때문에 우리는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절망이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예측할 수 있었던 절망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절망과 두려움이 훨씬 더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에 또 온 우주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치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생각이고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그냥 전지전능하신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또 은혜를 입을 때 우리의 이 예측하지 못했던 감기 같은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기쁨으로 평안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노인팅이 번안에서 부른 찬양입니다. 영어의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G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지친 심령 위에 시원한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또 시작하는 복된 주일 새벽 아침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한여름의 불볕더위도 계절의 순리 앞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기세가 약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마음을 바짝 메마르게 만드는 염려와 고단함이 남아있곤 하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약속을 해주셨죠. 오늘 주일 메마른 내 심령을 촉촉하게 적시는 하늘의 단비를 기대하면서 또 기쁨으로 복된 시간 주님의 시간에 함께 출발합니다.

물된 동산의 고백.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메말랐던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의 꽃이 다시 피어납니다. 세상의 어떤 가뭄도 주님이 가꾸시는 물된 동산을 메마르게 할 수 없나니 오늘 내 영혼은 오직 주님으로 인해 시원하고 푸른 생명을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가물어도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맺혔던 갈증을 다 씻어내시고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촉촉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누리시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7장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너를 바로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 형 아론을 너희 대언자로 삼는다. 너는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하며 내 형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라 하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 것이니 내가 나의 표징들과 이적들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지라도 그가 네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나 내가 애굽에 내 손을 펴 큰 징벌을 내리고서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마침내 내보낼 것이다. 내가 애굽에 나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가운데서 빼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나아가 전할 때 모세의 나이 80살이었고 아론의 나이 83살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내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고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대로 행하여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그러자 바로도 술사들과 마법사들을 부르니 그 애굽의 마술사들도 비슬로 똑같은 일을 행하되 사람마다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으로 변하였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이 지팡이를 모두 삼켜버렸다.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오히려 굳어져서 그들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 백성 내보내기를 고부하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를 찾아가라. 그가 물가로 나아가려 할 것이니 너는 나일강 오귀에서 서 있다가 그를 만날 때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브리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그대에게 보내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을 내보내요 그들로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내가 말하였으나 너는 지금까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로써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니 보라 내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의 물을 칠 것이니 그것이 피로 변하여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강이 악취를 풍길 것이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진저리 치며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지팡이를 들고서 애굽의 물 곧 강들과 개울들과 물 웅덩이들과 모든 호수를 향해 네 팔을 뻗으라. 그리하면 그 물들이 피로 변할 것이며 애굽 온 땅에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라. 이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가 자기 지팡이를 높이 들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눈앞에서 나일강을 내려치니 나일강의 물이 온통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나일강에 살던 물고기들이 죽어 나일강이 악취를 풍겼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다. 피가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이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이 비슬로 똑같은 일을 행함에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 그들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오히려 그가 돌이켜 자기 궁으로 들어갔고 이 일에 전혀 마음 쓰지 아니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마실 물을 얻고자 나일강가를 두루 팠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7장 2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동생은 거처할 곳이 없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에서 저희 동생 부부를 받아주고 먹여주고 집도 장만해주고 3년 동안에 동생은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이해 못하겠고 간증된 책들이 있더라고요. 동생네 집에 그 책을 다 읽어보았는데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간증책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쓴 글이잖아요. 저는 또 나만 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희 올케는 2시간씩 기도를 하더라고요. 통성으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더라고요. 저희 동생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때 주기도문과 사도성경을 외웠고요. 저희가 한국으로 출발 날짜가 정해진 날이 12월 25일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10년까지 무사히 브로커를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8시간 동안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 외웠다가 제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사도신경 했다가 주기도문 하고 사도신경만 그냥 했어요. 그러다가 제 입에서 어느 순간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니까

노래가 나왔고 정말 국적으로 브로커를 만났고 라오스 국경까지 가게 됩니다. 저희는 아들과 브로커 3명이 떠났는데요. 권명의 어느 한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또 이동하기로 되었는데 갑자기 저희 데려가던 브로커가 올라와서 지금 공안이 신분증 검열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3층에 자리 잡았거든요. 자기가 결혼해서 이렇게 데려가는 중인데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자기는 책임 못 지니까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고말을 좀 하고 아들은 전혀 못 하잖아요. 바로 왔으니까 아들한테 너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물어봐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자는 척 하라고 그렇게 시키고 저는 기도를 빡세게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잡히면 저희는 북송되잖아요. 특히 저는 아들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다 연계되기 때문에 잡히면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1층만 신분증 검사하고 저희 3층까지는 안 올라왔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들도 저도 감옥에 갈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불을 딱 열어봤는데 저희 아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들한테 기도하라 말안 했어요. 그냥 너는 자는 척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절박한 상황을 저희 아들이 그때 9살이었는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위험한 고비를 한 고비 넘겼고 라오스를 통해서 10일 만에 라오스 대사관에 머무르다가 이 2009년 1월 달에 한국에 왔어요. 국정원에서 저희 아들과 같이 이렇게 조사를 받는데 독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기도를 하라고. 아들이 책상 밑에 앉아서 얘가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저랑 움직인 걸음걸음마다 기도로 움직였고 또 하나원에 들어가 있을 때도요. 저희가 거주지를 본인이 선택을 해요. 저는 강명을 가고 싶어서 강명을 적어냈는데 강명 신청자가 8명이었어요. 집은 두 가구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너 기도를 해라. 우리 강명을 가야 되는데 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그리고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간절해가지고요. 강명이 당첨되게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제 마음의 소리를 그냥 하나님한테 우거지 쏘는 거죠. 그런데 비례대표 뽑기 하는 날두명 중에 저희 집이 강명으로 당선돼가지고 저는 강명에 와서 살게 되었고요. 참 하나님을 간증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원에 있으면서 새벽기도 매일 나갔어요. 그때 제 심정은 중국의 아이도 있고 북한의 부모 형제들 있고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가족들도 빨리 데려오고 싶고 그냥 기도를 하면 눈물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말씀은 사실은 잘안 들어왔고요. 벽에 플랜카드 걸렸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고요 그리고 찬송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그 월고호만 이 세상길 이 더러운 탕자 노래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도 너무 은혜스럽고 찬송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시크 울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 주일만큼은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17년 동안 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탈북민은 저 혼자고요. 사실은 제가 전도도 많이 해갔는데 다 떠나시더라고요. 이유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탈북민들을 원하는 거를 채워 못 주니까 더 잘해주는 데를 가셨어요. 저도 물론 어려웠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돈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를 위로해주고 내가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저를 지켜주시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아이들 장학금을 10만 원 주신대요. 그때 출석하는 사람이 4명이었는데 저는 사모님께 그랬어요. 사모님, 차라리 5만 원 받아도 좋으니까 4명 다 주십시오. 몰래 받는 거 싫습니다. 그때부터 사모님께서 저희 장학금 주는 돈으로 탈북민 사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복이 많은 게 좋은 사모님을 만나가지고요. 정말 저는 저희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제가 어려울 때도 사모님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모님께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잘못된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엄마처럼 저를 챙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서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저도 사모님을 닮고 싶고요. 정말 저희 사모님은 이쁘기도 생겼고 탈북민들을 너무 사랑하고 탈북민들을 위해서 눈물도 많이 흘리신 분입니다. 참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돈 있습니까? 백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항상 기도는 중국에 있는 아이들을 아프지 않게 해달라 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17년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니까 저도 사업이 또잘 되고 안정이 되니까 이 아이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도 좀 살만하니까 애들이 이제는 다 컸어요. 참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우울증에 걸렸을 것 같고요. 제가 중국에서 아이들한테 했던 행동을 죄책감에 제가 발편지 하면 작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 와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공부도 했고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북한이 열렸을 때 남한에 3만 4천 명 탈북민들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쓰시려고 오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살기 바빠서 힘들어서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도 다 처음에 중국에서 한국 올 때는 다 하나님 믿었어요. 간절하니까. 그런데 살기 바빠서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남한 교회가 북한을 기도도 해야 되지만요. 진짜 남한에 온 탈북민들 품어주고 이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고 저처럼 이렇게 간증의 기회를 많이 마련해줘가지고요.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 많습니까? 저희 교회도 탈북민 저 하나지 않습니까? 남한 교회 한개 교회에서 탈북민 하나만 잘 양육해도 정말 하나님께 들어 쓰실 귀한 분들이거든요. 남한에 오기까지 이분들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배울 수도 있고요. 다 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방법은 저희도 알지 못해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북한에 열어줄 수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남한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 남한이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북한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안 열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말 한마디라도 고생했다, 대단하다. 그말 한마디 천냥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생했다, 얼마 힘들었니?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마음을 울리지 않는 이유는요, 돈을 안 줘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남한테 보이기 싫은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정착한 사람도 제 이야기를 하기까지 17년이 걸렸잖아요. 저는 이젠 때가 왔으니까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사회생활 못하고 몸이 아파서 집구석에 있는 분들은요,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남들이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분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북한에 태어난 것이 제 선택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북한에 태어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축복을 받아서 남한에 태어난 그 차이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저도 어떤 방법으로 북한을 열어주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일단 이 땅에 온 탈북민부터 그래도 저만큼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월급 주는 CEO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그래도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내가 잘된 것이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북한에 있었으면 시장에서 생선이라 팔고 있는 아줌마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남한에 와서 사장님이 됐고, 간증도 할수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 해주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풍요로움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메마른 세상 속에서 지치고 타들어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드려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적셔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흘린 그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 감사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물된 동산처럼 가장 기름지고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계십니다. 휴가 기간이기도 한데요.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시원하고 복된 주일 보내시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에 대한 동시대회를 개최했는데요. 한 어린이가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해요. 나는 조금밖에 안 예뻐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예쁘대요. 나는 조금밖에 잘한 것이 없어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더 큰,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치 더 크신 분이시죠.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이 비록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내가 제일이라고, 최고라고 언제나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쥐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 담대히 걸어가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일 복음의 메아리 담대히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볼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산시대의 합창단이었고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도노마리아 김동연 씨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보혈의 은혜를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남과 북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보우사운드의 목소리로 그리고 연주 찬송으로 한 번 더 묵상하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 이어집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그리고 내게 강같은 평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까지 두 곡 함께 하신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와 배를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버려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생활하던 장소에서 옛날 생활 풍속에서 떠나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은 옛날 술친구 떠나야 돼요. 예수 믿고도 술친구들과 어울리면은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옛날 생활을 떠나야만 되는데 도박하던 사람 그치 떠나야 돼요. 노름 친구 떠나야 돼요. 주먹 친구들하고 떠나야 돼요. 옛날 생활에서 떠나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옛 생활을 포기하는 새로운 각오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필요해요. 두 번째 대지가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소유, 골동품, 다이아반지, 진주 목걸이, 재산 포기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버릴 수 있는 믿음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바칠 수 있는지, 나의 재주,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장 귀한 것도 바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목적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 내 목적 같아야 돼. 예수님 목적 다르고 내 목적 다르면 예수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렴.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 사람을 신앙인으로 만든다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목적 다르고 내 목적 다르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다.

이어서 나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한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토요일과 주일마다 올려드리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시편 146편 7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집행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아멘.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억압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고 배고픈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북한 땅의 모든 불의와 억압이 사라지고 주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굶주리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이들이 해방되며 모든 인권 유린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북한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산성되시는 주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이 새벽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아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어진 모든 나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군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찬양 올려드리고 여기서 잠시 인사드릴게요.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8월 16일 주일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사람은 마침내 열매를 맺어 어떤 경우에는 100배, 어떤 경우에는 60배, 어떤 경우에는 30배가 된다.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 해서 모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죠.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 그리고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마침내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줄기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과 거듭난 우리의 변화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나타나길 소망하면서요.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주일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국립합창단입니다. 찬양 후에는 주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의 편지,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은 그립고 그리운 어머니에게 쓴 한 자매님의 편지 이어집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전하는 수십 년 전 생별해야만 했던 그립고 그리운 부모님에게 전하는 편지, 혜영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합니다.
1: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한 자식이 이제서야 몇십 년만 처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형제 중에 마디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유별나게 받았던 인만한 자식이 부모님들께 효도 한번 해드린 적 없었던 것이 제일 가슴 아픕니다. 부모님이 반대를 물리치고 부모님 곁을 떠나 먼 곳으로 남편을 따라가다 보니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에 얼마나 못을 박힌 철없는 짓을 하였던지 이제서 나이가 들어서야 그 심정을 깨달았어요. 이제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태우고 있던 저를 그래도 자식이라고 살아있는지 소식을 몰라 헤매이다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우셨다는 어머니 소식을 듣고 그 울고 계실 어머님 모습을 그려보니 너무너무 불효한 제 자신이 한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보니 그때 부모님들이 말을 듣지 않고 제 고집을 부리고 남편만을 따랐을 때 그때 부모님들이 그 심정을 제 자식이라 욕도 험한 욕도 못하겠고 채찍질도 못하였고 그저 자기들이 가슴만을 짜며 눈물을 흘렸었던 그 부모님들의 심정을 이제야 체험하였어요. 어머니, 그렇게 부모와 헤어져 먼 곳으로 시집을 간 이 딸이 이제는 제 땅이 아닌 중국 땅으로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제 땅이 아니고 언어와 풍속도 다른 이 땅에서의 삶도 저에게는 다시 돌아간다는 희망은커녕 돈 한 푼도 지어볼 수 없는 경계 속에서 조롱 속에 갇힌 새처럼 살고 있었고 두꺼운 자식 때문에 매일매일 눈물을 지어 짜며 그들에게 몇천 원이라도 좀 제 자식에게 돈을 보내게 해달라고 애걸 하였구만 들어주기는커녕 냉정한 얼굴로 저를 대하는 그들을 함께 살고 있던 중 한 친구의 도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십자가의 사랑을 배웠고 복음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지금 몸은 비록 부모님들과 헤어져 또 그리고 부모님들이 살아계신지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 저의 곁에는 지금 저를 혼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꿋꿋이 이 세상 속을 속된 이 세상을 견뎌 떳떳이 이겨내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작고 크고 사소로운 일 모든 것을 바라며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크신 복음이 전파되어 통일이 구원이 손길을 내리시오. 언젠가는 저에게도 부모님들과 형제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일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내가 살아갈 길이며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저와 같이 부모님들과 자식들과 떨어져 애통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북한 자매님들에게

0: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남북이 백성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함께 웃으며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 말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족이, 그리고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길 소망하면서 자매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한 주님의 사랑이 북한 땅 가운데 흩뿌려져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하면서요. 북에 띄우는 편지, 수십 년 전 부모님과 헤어진 한혜영 자매의 편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유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아, 오늘은 히브리서 12장부터 13장 말씀을 근거로 인내하는 생활을 위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지금까지 논증한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 사역을 바탕으로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단락입니다. 저자는 단순한 교리 설명에 그치지 않고 믿음의 삶과 영적 실천을 긴밀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는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을 본받아 삶의 경주를 인내와 믿음으로 완주하라는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로서 우리의 삶과 고난 속에서 확실한 모범이 되십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저자는 하나님과의 화목, 거룩함, 징계의 의미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의 표시이자 성화를 위한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는 삶은 심각한 영적 위험에 놓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자, 셋째,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형제사랑, 성결한 삶, 절제와 신실한 헌신, 기도와 찬양이 포함됩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며 온전히 거룩한 희생제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며 이를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면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징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도들이 인내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저자는 먼저 믿음의 경주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처럼 성도들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믿음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징계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인한 훈련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는 인내를 배우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성도의 삶에서 믿음과 인내가 상호작용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경험을 통해 성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완주하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저자는 믿음과 인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달리기 경주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성도는 마치 목표 지점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선수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주를 단순히 달리는 행위가 아니라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11장에서 언급된 구약의 인물들은 모두 이러한 믿음의 경주입니다.

것입니다. 경주자가 잘 달리기 위해 몸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듯 신앙의 경주에서도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 즉 내적인 짐이나 방해물도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교만, 나태, 불신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하며 신앙 성장에 장애가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죄로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누리며 마치 사냥감을 맴도는 맹수처럼 접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없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마음과 행동에서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굳건히 서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영적 힘입니다. 인내는 넘어질 때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동사는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시선을 잠시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정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마치 경주자가 결승점만 바라보며 달리듯이 믿음의 경주자도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요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믿음의 참된 본질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셨고 심지어 자신을 대적한 자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고난이나 억울함이나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릴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이미 믿음의 싸움에서 경험을 했지만 아직 순교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고난은 겪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가지는 참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고통을 그냥 두시는가? 라는 의문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녀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방식과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에 저자는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밝힙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서 징계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데이아라는 원래 교육이라는 의미입니다. 양육, 훈련, 징계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징계란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교육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또한 징계를 통해 우리는 더욱 거룩해집니다. 물론 징계의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며 순종할 때 그 과정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굳게 세워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요소는 많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윤리적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통해 완성된 구속사역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듯 성도들도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편 화평은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불신자와 불의하게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평과 거룩함이 함께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평과 거룩함은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 없이 화평만 강조한다면 비성경적 요소와 타협할 위험이 있고요. 화평이 없이 거룩함만 강조한다면 공동체 교제가 무너지고 비판과 분열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가야 합니다. 한편 주를 본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영이심으로 누구도 볼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만 잠시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나 공동체를 괴롭히고 더럽히게 됩니다. 여기서 쓴뿌리는 독성을 지닌 뿌리를 의미하는데요. 결국 독한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또한 괴롭게 하다는 소동을 일으키다 또는 선동하다라는 뜻인데요. 잘못된 신앙과 태도가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혹시라도 불신앙이나 불만이 공동체 안에 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성도들은 에서처럼 음행과 망령된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에서를 음행하는 자로 보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에서는 성욕이 강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전해지지만 이를 성경적 근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단지 육체적 부도덕이라기보다는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장자에게 준 약속과 축복을 경시한 행동입니다. 망령된

행동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앙심 없이 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산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욕망을 쫓는 태도는 신앙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경히 여긴 결과 나중에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야곱에게 돌아간 축복은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회개의 기회를 잃으면 과거의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없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4절에서는 저자가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며 언약 백성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은 불길과 흑암, 폭풍으로 뒤덮여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모세조차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 정도였죠. 반면 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시온산, 곧 하나님의 도성인 천상의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시온산은 신앙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상징하며 그곳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또한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도 하며 이 예언은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늘의 예루살렘 곧 시온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예배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이 가진 장자의 특권을 공유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피로 완성된 의인의 영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흘리신 피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9절에는 저자가 경고와 격려를 균형 있게 설명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거역했을 때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직접 경고받은 말씀을 배척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은 당연합니다. 저자는 이를 시내산의 경험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큰 소리를 내시며 땅을 흔드는 것처럼 하늘도 흔드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흔들림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영원히 남기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초신자들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항상 경건하게 행하고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13장 1절에서 19절은 성도의 실제적인 신앙생활 지침을 제시하며 무엇보다도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은 예배의 본질을 설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외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 순종과 성결을 동반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실천적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교훈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6일 주일 날씨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흐릿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새벽부터는 함경남도에서, 오전부터는 평안남도와 황해도에서, 오후부터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5도, 서울과 포항, 부산, 목포가 24도, 평양과 신의주, 청진, 춘천, 강릉, 대구, 광주,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대전이 22도, 강계가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평양 32도, 개성이 30도, 신의주와 서울, 목포, 제주가 29도, 춘천과 광주가 28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대전이 27도, 함흥과 강계, 포항, 대구, 여수, 부산이 26도, 청진이 25도, 해산이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국립합창 다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우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는 하루 되기를 그런 주일 보내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그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원의 삐삐치니 윤재입니다. 시간을 정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기로 결단하고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오늘 레옹원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은의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영화 밀양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리텐 붐 여사는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중 유대인을 숨겨준 것이 발각되어 그의 언니와 함께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언니 베시는 수용소에서 많은 고초를 겪다가 죽었고 코리 여사는 사무착오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석방이 되어 살아남았습니다. 코리 여사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을 순회하며 간증과 강연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독일 윈헨의 한 교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 그녀를 만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의 차례가 되자 코리 여사는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코리 여사가 갇혀 있었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간수였습니다. 그가 저질렀던 잔인하고 포악했던 학대 장면들, 고통을 견디다 못해 죽어갔던 언니의 창백한 얼굴 등이 주마등처럼 코리 여사의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미소 짓는 얼굴로 손을 내밀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리텐 붐 여사, 제가 여사가 갇혀 있었던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저지른 잔인한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알지만 이제 당신에게도 용서를 구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요? 단번에 영화 밀양이 연상됩니다. 아들의 유괴살인범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평안한 얼굴, 당당한 목소리를 듣고 돌아서서 절규하는 신의 모습,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코리 여사는 두 팔이 뻣뻣하게 굳은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구역질, 분노, 복수심이 뒤엉켜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 코리 여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억지로 원수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혀 상상치 못할 일을 행하셨습니다.

0: 그녀의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원한과 증오가 일시에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코리아사의 간증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었지요. 그 사람이 내게 저지른 일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자유가 제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것이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십자가의 용서는 이렇게 위대하게 흘러갑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이 이렇게 입증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보편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으로 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생명진리 은혜 되신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아리우스파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교리로 이단 판정을 받은 것을 보면 삼위일체의 교리는 기독교 초기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신학 사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레옹원의 찬송은 경배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봉사로 한국교회 역사의 큰 어른이신 길선주 목사님의 삼위일체 사상이 잘 드러난 찬송인 홀로 한 분 하나님께입니다. 한국교회 예배음악에 평생을 헌신하셨던 김두환 장로님이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아일랜드 출신 찬송 작가 세실 프랜시스 험프리즈 알렉산더 여사는 자군 최고의 근시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해군 소령으로 매우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린 나이에 시가 쓰고 싶었지만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숨어서 시를 쓰곤 했는데요. 나중에 아버지가 딸이 양탄자 밑에 숨겨놓은 시 뭉치를 발견하고 친구인 카벨 목사에게 보여주었는데 천재성을 발견한 카벨 목사가 이 찬송시를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 400여 편의 시를 남긴 위대한 시인이 되셨습니다. 그의 나이 25살에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찬송가를 만들었었는데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찬송가에 이분의 찬송이 네 곡이나 편집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알렉산더 여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문 엽니다. 피 흘려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네, 김성호 목사님의 시에 주성희 교수가 곡을 쓴 정말로 구원의 핵심을 얘기한 대단히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바리톤 김승철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장로교회를 창시한 존 칼빈이 1545년 작사한 시편 찬송 날 구속하신을 다음 찬양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1세기 찬송가에 처음 수록된 찬송인데요. 루터와는 달리 천주교의 모든 예전을 거부하였던 칼빈이 루터교의 예배에 참석하여 회중들이 드리는 찬양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프랑스 개혁교회에서도 회중 찬송을 적용하면서 운율 시편만으로 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궁중 시인 마로의 도움을 받아 만든 제네바 시편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찬송가로 평가를 받고 있죠. 칼빈 자신도 시편을 의역하여 가사로 만들었는데요. 이 찬송도 그 중에 한 곡입니다. 해만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약적 구원의 여정 가운데 홍해를 건넌 사건은 신학의 세례를 의미한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드릴 수 있었듯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영적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광야 40년은 신학의 성화 과정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믿음은 이전보다 늘 새로워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늘 더해가야 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페더스턴 여사가 16살의 청소년기에 회심하고 이 시를 써서 LA에 사는 숙모에게 보내져서 고든에 의해 곡이 붙여진 참으로 유명하고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오늘은 에바다 남성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찬송은 지금은 미국에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생존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보은 작곡가의 한국적 정서가 물씬 풍기는 찬송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를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반음이 높은 내림마장조로 작곡되었고 도입부를 남성 유니슨으로 강력한 강구의 내용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후렴도 합창적으로 편성이 되었고 21세기 찬송가에 수록되면서 편곡하여 회중이 부르도록 만든 찬송입니다. 대단히 은혜로운 찬송인데요. 해만 찬양대가 찬양드립니다.

봉사와 헌신을 주제로 한 찬송, 내 죄 속해 주신 주께를 찬양의 제물로 드리면서 오늘 내용의 찬송의 문을 닫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 방송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다시 메시나팸.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온 몸으로 드리는 찬양은 음악적인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섬김도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도 찬양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입이 닫혀 있으면 손으로, 손이 없다면 발을 구르며, 몸의 지체 중 아무것도 쓸 수 없다면 빛나는 눈동자와 뛰는 심장만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33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오늘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박종호의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번은 부산의 한 교회로부터 주일 오전 11시 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전날 부산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부산 극동방송 운영위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의 이사장이신 신남수 장로님과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신 장로님은 장애인 시설과 학교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일요일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여쭤보았습니다. 장로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오히려 영광이라며 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저는 9시 예배에 참석해 100여 명의 장애인 학생들을 향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수치고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뜨겁든지 우리의 미지근한 예배가 떠오르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온 후 개인적으로 약간의 헌금을 준비해 부산극동방송 지사장을 통해 한 주 뒤 주일에 드렸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프로그램에 출연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장로님의 섬김을 통해 200명분의 치킨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일은 제가 보내드린 헌금을 헛되이 있으면 안 된다며 몇몇 분들이 후원에 동참해 시설을 떠난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BK 사랑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번 장로님과의 만남을 통해 또 한 번 체험하게 됐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생각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는 분명 그 안에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시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찾아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주를 가까이 테너 존 노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힘들 때 어딘가를 찾아갑니다. 누군가는 바다를 찾고 누군가는 산을 찾습니다. 오래된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예배당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질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할까?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이 어우러지는 찬양 풍경 서머 스페셜의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준 목사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먼 길을 걸어서라도 그곳을 찾아왔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가리키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씀에 대해 요한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되니까요. 참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나란히 놓여 있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와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입니다. 가나에는 정결 예식을 위한 돌항아리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오래된 성전을 넘어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것을 조금 보충해 주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풍성함은 더 많이 갖는 것에 있지 않고 화려한 종교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마음이 조금 비어 있다면 무엇인가를 더 채워야 행복해질 것 같다면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서둘러 채우기 전에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빈 항아리에 새 포도주를 주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도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어쩌면 우리는 너무 먼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돼야,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조금 더 좋은 일이 생겨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예수님께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비어있을 때도, 길을 잃었을 때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의 빈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그분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풍성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경, 저는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준 목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입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대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간구합니다. 이 나라에 공평과 정의가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2026년 8월 16일 주일 아침이 활짝 밝았습니다. 네, 어제는 또 광복절이었죠. 그래서 또 연휴네요. 이 연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광명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썸머 스페셜 이 목사의 시와 찬미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그 썸머 스페셜이니까요. 회복이라는 주제로 찬양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휴브라는 말입니다. 이 휴브라는 말, 우리가 흔히 회개라는 뜻으로 교회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근데 이 휴브의 원래 뜻은 뭐냐면 돌아오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지났지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렇게 남의 나라 사람으로 살다가 광복절을 통해서 휴부, 회복된 거잖아요. 원래 우리 모습으로. 지치고 메말랐던 영혼이, 이 여름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또한 우리 가운데 휴부, 정말 있어야 될 곳에 있는 내가 나다운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나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Near My God to Thee 영어 버전으로 함께 들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예수께로 가면 메들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거기 회복이 있고 거기 샬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찬양 들으시면서 이 시간 진행해 갑니다.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그리고 주일 아침을 여는 기도와 나의 피난처 예수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나를 주관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 안에 나의 모든 일정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그 힘이 나를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어제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소서. 보혈로 씻긴 정결함을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새로 주어진 기회를 맞이하듯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여 소망을 갖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보고 희망을 품습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오늘도 작은 일에 낙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선하고 강력한 힘이 오늘도 나를 이끕니다.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예전이랑 달라서 해외여행 참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해외여행을 해도 집에 돌아오면 그래도 집이 최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집이 주는 그 평안함. 내 집이 내게 피난처가 되는 것인 거죠. 우리가 어머님이 그런 거잖아요. 어머님 품이 피난처. 밖에서 무슨 일 당하면 아이는 울면서 어머니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그때 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품에서만 느끼는 따뜻한 온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상하고 아프고 힘들 때 주님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리고 찬송가 427자 마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이어서 또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여기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목사의 시와 찬미는 여기까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찬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오프닝 때 나눈 말씀처럼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무겁고 지치셨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곧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한 주간도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제이어스가 부르는 나의 백성이 뛰어들면서 물러갑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였습니다. FEBC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우 여러분, 그리고 부득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장에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은 부민교회 지난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립니다. 박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 가득 누리시는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한 주간의 삶을 되짚어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겉모습은 대체로 잘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죄된 마음이 스며들어올 때 쫓아내기보다는 자리 잡도록 방치했습니다.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 잘 알지만 더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을 감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힘없이 때로 죄에게 끌려다닌 것,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것,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그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것 등,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우리 모두의 중심을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영적 전쟁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죄악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을 찬송합니다.

온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과 더불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주 안에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풀린 날씨로 마음이 설레는 계절이나 우리는 거창하게 온 인류애를 노래하면서 가장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얼어붙어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식당과 주차장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수고에 서로가 끓이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수고가 하늘복을 더하실 이유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67면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살짜리 아들, 그리고 그 위에 7살짜리 아들을 둔 아빠, 엄마가 있었습니다. 12월에 딱 들어서자 그두 아들 녀석이 엄마, 아빠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때, 우리 두 아들들에게 좋은 선물 하나씩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말합니다. 그래, 알겠어. 그런데 그때까지 엄마 아빠가 지켜보고 너희들이 심부름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둘이 또안 싸우면 엄마 아빠가 크리스마스 때 좋은 선물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6살짜리 동생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했습니다. 아빠 출근할 때 구두도 다 이렇게 해놓고 막 엄마 아빠한테 가서 안기고 애교도 부리고 정말 잘했습니다. 요 며칠 그걸 지켜보던 한살 위에 7살짜리 형이 뭐가 못마땅해서 조용히 동생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야, 너잘 들어. 너 벌써부터 그렇게 안 해도 돼. 12월 20일쯤부터 잘하면 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부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되고 그 과정이 늘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되나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내 연수가 다 됐다 싶으면 그때 좀 잘하고 그때 하나님께 잘 보여서, 물론 마지막에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원리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건강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강하고 또 온전한 과정의 신앙생활은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건강하게 잘하는 것은 마지막에 조금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순간부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알아가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 자녀로 자라가는 그전 과정이 건강한

또 행복한 신앙생활이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3년 차에 접어들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데리고 3년간 제자 훈련을 시키신 후에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질문하신 겁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여기서 던지십니다. 이 말은 3년간 제자 훈련을 마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코저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뒤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왜 이렇게 약하십니까? 다시요.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신 좁은 문, 좁은 길을 부족해도 때로는 좀 뒤떨어져도 그래도 그 길을 지향하며 걸어가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저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다면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해봐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나는 나의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어떤 분인 줄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자, 2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고백하죠? 주는, 주님은이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지, 오늘 본문의 병행기사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네가 그렇게 대답하게 하니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너무 귀하다, 주님이 너무 칭찬하시고 기뻐하세요. 그 말은 이 대답이 거의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간혹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3일간 한진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3일간 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천국, 또 마지막 날은 새하늘과 새 땅. 예,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의 몸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영혼이 거하게 된다. 이거 복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사후세계에 있는 복음만 생각하고 그것만 소망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복음은 이 땅에도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나의 영혼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내가 남은 삶의 여정을 살아갈 동안도 그분이 나의 주권자의 통치자, 즉 주님이심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놓치지 않고 그걸 강조합니다. 네 구절만 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고린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거는 50점이고요 남은 날 동안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여 통치자 되시기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도 받아들이고 고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교회가 주차장이 좀 모자라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공터가 있는데 그 주차장 쓰면 좋겠는데 주인이 팔 생각을 안 해요. 불신자예요. 교회가 기도하고 막 애

글을 쓰는 중에 한 번은 그 공터 주인이 교회 측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먼저 제안합니다. 그 교회에서 뭐 그분은 일요일이죠. 일요일마다 교인들 쓰세요. 허락을 한 거예요. 무상으로.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1년 51주일만 쓰고 한 주는 못 씁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게 감지덕지죠. 교회 입장에서 땡큐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1년 51주를 그 주차장을 마음껏 사용을 했어요. 1년, 2년, 3년 정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등 따시고 배불러도 욕심이 무한정이에요. 성도들 사이에 스물스물 불평이 올라오는 거. 아니, 그분은 주차장을 쓰게 할 거면 다 쓰게 하지. 꼭한 주를 못 쓰게 해가지고 이 주일은 꼭 우리가 뭐 다른 데 주차를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막 들리는 거예요. 불평이. 그래서 교회 측의 대표자가 그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한데, 그동안 너무 감사한데, 근데 혹 이유가 있습니까? 왜 1년 52주 중에 51주만 쓰게 하시죠? 그랬더니 그 불신자 땅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해야 이땅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쓸거 아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면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땅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쓸거 아니요? 한주못 쓰게 하는 그날이 있어야.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두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담에게 너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실과 열매 다 먹어라. 임의로 다 먹어라. 그랬어요. 그치?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건들지도 말라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하실 거면 솔직히 하나님 좀안 보이는데, 그렇죠? 저 구석에 좀 놔두면 아담 눈에 좀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 아침 일어나면 딱 보이는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딱 뒀어요. 그런데 먹지 말래요. 건들지 말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침에 눈뜨고 일어나서 아담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아, 그렇다. 내가 모든 나무실과 내 마음대로 먹는다고 내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에덴의 주인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늘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목사님들이, 왜 교회가 주일 성수를 강조할까요? 왜? 여러분, 십계명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이거 에덴 동산으로 접목하면 뭡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네 할 일, 뭐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지금으로 오면 주일인즉,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교회들은 꼭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된다, 뭐 칼빈도 그랬다 그러면서 평일날 사람들이 올수 있는데 정해서 예배드리는, 그게 맞을까 싶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예배 부름할 때뭘 읽었죠?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남는 시간 드리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손해가 되고 부담이 되고 시간적으로 조금 그런데, 그런데도 다른 날은 내가 마음대로 쓰되 그날은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예, 맞습니다. 제가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자녀들 키우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야 저는 다음 한 주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래처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손님 보내주셔야 저 사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주셔야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셔야 공부시킬 수 있고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셔야 제가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 저는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여러분 예배 나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시간 남는 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 퐁당퐁당 성수할 수 없습니다. 내 시간 아니거든요. 부담이 돼도 그 시간 나와서 나의 주인을 확인하는 거예요.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아내는 나옴이고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르온이에요. 네 식구예요. 이 식구가 베들레헴에 잘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때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은 안 되겠다 싶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감행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며 그 땅에 가지도 말고 그 사람들과 통혼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명시하셨어요. 그런데 이 남편, 이 가장, 이 아빠가 다른 땅도 아니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단 말이죠. 자, 그 일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본인 엘리멜렉도 죽고 10년 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르온도 죽임을 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멜렉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는 하나님, 멜렉은 임금, 왕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너무나 경건한 이름입니다. 이걸 신약으로 바꿔 말하면 뭐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룻기 1장, 2장, 3장, 4장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 읽어봐도 단한 번도 엘리멜렉이 가정에 찾아온 이 흉년 앞에 하나님, 이 흉년 앞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서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서요. 주님, 우리 가정에 이 흉년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 번도 엎드려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엘리멜렉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자유합니까? 우리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맞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성도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름대로 나의 주님이신 주님께 묻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영역에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 같이 큰거 말고, 결혼 같이 큰거 말고, 조금 중량감이 작은 선택의 문제에도 매사에 그분께 묻고 그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아 놓고, 우리 일이 풀리지 않으면 때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엎드려 물어보지 않아 놓고 내 뜻대로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이유 다 자치하고 그렇다면 우리 왜늘 주님께 물어야 할까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좀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우리를 힘들게 귀찮게 좀 매이게 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묻고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묻고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가령 우리 교회 저와 동역하는 귀한 부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지만 혹 우리 교역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일을, 사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저한테 상의를 하지 않고 그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우, 참저 교역자는 알아서 참 잘하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누구처럼 욕을 할까요? 저는 욕할 줄 모릅니다. 반대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귀찮을 정도로 연락이 와서 물어요. 그럼 제가, 아니, 저 정도 되면 좀 알아서 하지. 이럴까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왜? 저를 그 포지션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분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혹 제가 오케이 해서 그 교육자가 진행을 했는데 일이 틀어져요. 꼬여요. 제가 그 교육자에게 책임지라고 할까요? 아니요. 제가 책임져요. 제가 수습합니다. 왜? 그분은 제가 하라고 한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될 이유입니다. 혹 주님께 묻고 일을 시작해도 꼬일 때도 있습니다. 난관을 만나요.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과정은 조금 그래도 주님께 물었다면 결국 주님이 그 일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수습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분입니다. 내가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분입니다. 자, 27절과 29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저 노란 글씨를 주목하십시오. 자, 첫 번째는 주님, 주는 여기 주목했어요. 또 한 가지는 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명입니다. 저기는 원래 빌립보라는 지명이었어요. 당시에 유대 분봉왕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헤롯은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일가입니다. 저 당시에는 헤롯 빌립 2세가 유대 분봉왕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붙여서 원래 빌립보라고 부르던 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분봉왕은 늘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죠?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 빌립보 도시를 잘 정비를 해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의 도시 빌립보, 풀어 말하면 황제의 도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종시의 정부청사가 막 이동하고 할 때 어떻습니까? 세종시가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죠. 막 여러 가지 세련된 건축물, 또 인구 유입도 많이 되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빌립보 일대와 황제의 도시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가 된 후에 이 도시의 위치는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최고의 대리석과 세련된 건축 양식, 그리고 버스 정류장 거리마다 세워져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동상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도시가 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왜 하필 이 화려한 황제의 도시에 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때 외적인 행색이 어떻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셔서 풍랑이는 배에서 잠을 청할 정도였습니다. 퀭한 얼굴 아니었겠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짝 마른 모습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거의 노숙인에 가까운 행색으로 여기 오셨을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도 있고 갈릴리 저편도 있는데 왜 하필 이 최고의 도시, 황제의 도시에 와서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으셨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화려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너희는, 아니 너희에게는 끝까지 나 예수가 주님이 맞니?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에 눈 돌아가지 않고 오늘 34절에 있는 기록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니? 일부러 이 화려한 세상 속에서 물으신 거예요. 재밌는 것은 당시에 로마 황제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 예수님도 퀴리오스 주님이에요. 로마 황제가 주권을 바라여 통치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내가 너희의 주님이 맞느냐를 듣고 싶으신 거였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뒤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함께 간 사람은 조카 롯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아내 사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내 사라도 그와 따라갔더라 기록하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라에 대한 언급은 없고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성경은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롯이 요 다음 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식구들과 식솔들과 가축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롯의 종들과 가축과 재산도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축들이 우물, 물 먹는 문제로 다투고 땅 문제로 부딪혀요. 종들끼리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조카 롯을 불러서 너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너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곧 멸망할 땅이지만 지금은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애굽 땅 같은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뭐죠? 이미 새 속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황제의 도시 같은 여기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새 속의 가치를 따라 이때부터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저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요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처음에는 그와 함께 갔지만이라는 복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거든요. 굳이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날 따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주일 성수 뭐 그렇게 매주 해야 돼? 퐁당퐁당해도 별일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드리고 마칩니다. 예전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릴 때 주일 학교 다니다가 낙심하고 중고 대학까지 아예 교회 다니지 않다가 해외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국내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된 한 여자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이 여자분이 국내 돌아와서 교수로 이제 일하게 됐는데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 딸을 교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뒷바라지를 많이 했겠습니까?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는 엄마 소원 한 가지 말해보세요. 제가 뭐든지 다 들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엄마가 주일학교 다니다가 수십 년간 교회와 등 돌리고 살았 이 딸이 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너 그러면 이번 주일부터 딱 한 시간만 시간 내서 나랑 교회 가서 예배 한 시간만 드리자. 딸은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 소원이라 그러니까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주일에 가서 엄마 예배를 드리고 엄마가 또래분들 계시는 기관에 좀 인사하고 오겠다. 너 좀 기다려라. 로비에 딸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 투명 유리로 된 작은 회의실에서 막 언성이 높아진 소리가 들려 보니까 방금 전까지 천사같이 예배드렸던 교인들이 거기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막 삿대질을 하는 광경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저 봐. 내가 절에서 교회를 그동안 안 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잠시 후에 엄마가 오니까 엄마 손목을 탁 낚아채고 주차장에 가서 차에 태웁니다. 그리고는 엄마 이제 교회 다 나가지 마세요. 그냥 일요일마다 제가 모시고 저 양평 가평 드라이브 시켜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이제 절대 교회 올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 뭘 봤는지 아세요? 하면서 자기가 본 거를 막 쏟아내면서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다 들은 엄마는 딸에게 이 한마디 합니다. 미자야, 미자는 가명입니다. 찾지 마세요. 미자가 누구지? 미자야, 너는 수십 년 만에 이렇게 한번 교회 와서 그래, 그런 것만 보이더냐? 나는 70평생 이 교회 다녔지만 주님만 보이더라. 주님만 보이더라. 엄마의 이 단호한 말에 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싶어도 보이는 게 많습니다.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 화려한 세상.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봅시다. 끝까지 주님을 붙듭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냥 믿지 않고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눈을 주시고 그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떤 유혹에도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3월의 첫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인정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삶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셨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결핍이 있고 난관을 만났을지언정 늘 언제나 결국엔 주님 개입하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신 은혜 감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모두 받으셨던 하나님, 이 드린 예물뿐 아니라 드린 성도들의 삶도 받아주셔서 우리 삶이 로마서 12장에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다음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진 이 귀한 예물에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눈물과 수고와 땀방울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잘 쓰여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받은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분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 만난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생을 여러분 다 사신 후에 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 일 하나도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하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삼고 어떤 유혹과 핑곗거리가 생겨도 오직 끝까지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 라디오 주일 예배. 지금까지 부산시 서구 구덕로에 위치한 부민교회 지난주 예배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렸습니다. 말씀은 박현명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1-256-6300 256-6300번 부민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더 많은 찬양과 함께하고 있는 썸머 스페셜 기간인데요. 어제는 빛을 되찾은 광복절이었죠. 영적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참 빛을 찾은 기쁨과 자유에 대해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빛을 되찾은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이런 당부가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값없는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주변을 밝히는 빛이 되어 살아보라는 권면의 말씀이겠죠? 오늘 하루 복된 주일 내 안에 켜진 작은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 주변의 어둡고 우울한 구석들을 조금 더 가까이 따뜻하게 비치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빛입니다.